0: 릴릴 람둔 샤무 람니 켈라 카프슈고 돈칸
1: 릴릴 람둔 조무 쳔니 켈라 산더브 쉼칸
0: 릴릴 람둔 냔무 녀기 켈라 샘큼 쩔리칸

0: 어쩌마 레만주야 솔직해지가 디제레
1: 세롱 담오시 얼고준나 마루에 노머까 얼고머 세속게 년다 있느리
2: 얼고머 차티 아니서도 얼고중 차티 조버섬
0: 야 다솝지 주소너레 어쩌마 레마 윤주리
1: 세롱 담오시 너나 녀주 람트메노가 송나 송나 말이 녀주 람트 우덴적 저사이너리
2: 점질라 지금 서송실 우덴적 기사 샘서송
3: 시전 들읍실랑 미람카르 나티 람튼 우지 참친 칠람바
4: 시전 들읍실랑 미람카르 나티 녀무 담진도르 우체랍실 들실람튼

0: 아리 저런 게 상큼하게 되나 저 단디 되는 게 아시 그런 이런 생각 남식은 있는데 당이 고닝 오토시 바텐다들 뒤친 그 번달까가 저 남식은 여러분 더 동로가 다등이 쇼야 말좀 러즈르 시고노 와르큼데다 니 버타인 점저 된지 그 순간이 잡조라 등들어 준데 하진 같이 게 그러나 제 와르큼데 나랑 생긴 과정 저 거즈 그 남식은 있는데 있잖아 선은 사 근데 되는 흐튼 봉아니 차르 총총 밥 주고 남치요 근데 그 저든 고르트겐 게 업자니 고르트겐 게 니엔이레 나도 사 근데 흐튼 봉아니 차르 총총 밥 주고 남치요 근데 그 저든 고르트겐게 지니니 고르트겐게 예트레 그때린 칸디 간남 통제는데 그 저든 고르트겐게 지니 고르트겐게 좁게 공호가 사건데 간남 통하네 같은 모양남 싫은 저든데 그 저든 고르트겐게 지니 고르트겐게 잡든데 나브지가 사건데 간남으로 빠니 차르 총총 바피남 싫은 저든데 그 저든 고르트니 고르트겐게 지니레 레이저링게 상큼하게 되나 저 때는 나시금 이런 신가 남신이 적당히 권리 고추시 바디엔다 뒤쟁이 저 때는 남신도 동로가 다등이 쇼야만 좀 러즈르 제공도 판다 청박이 렘레 된지 그 중단이 잡주라 땅트레 준다인 하쟁가 그치게
1: 남제견나 점르럽 된지 그이네 찌찜 촌나 와끌 카덕이엔 Tangsam Gokung Tamba Darjin Ketak Zotir Pemni, Waikir Kadagatang, Tarchuk Natsu Nur, Gabsashe. Mretik Shail, Tamba Darji, Kapar Ngchang, Chigibjilagni, Chigibdananga, Abdandan Samabjil.
2: Jumbu Lamir Demo Nurna Yol.
3: Lamjir Nizin Jurbun Tin Nasal. Dövzil Lamdun.

0: 무근담라 등극 찬대가 저기서 멍한다 그렇게 숑정원에 야체들 그럼 모르. 대체가 저 대량한 손이나 쳇던다가 이 탄다니 대체 상관마 갑다전 노디스 셰컨디 정도 쟁거 제적가 텐던등 장비 뭔든 양리 시와인. 대동탄도 제치 상관마 촌다나요 대는 게 요션도 등로거다 등 야랑야라 지 삼차등 노천덕신도 거는 안다. 대동탄도 대는 거 단시 끊는 대응 라니나 지 저라서 건다 요나는 너무 있나? 와르당다니 나 소리엔 천다 통강에 가버려 용을 가서세. 나체린선타통강가 카브릉등 특급드나치 뜨스마니르가 섬드나랑아라 특급드나치 뜨스마니르가 섬단트리나 아리에트링게 산칸하게드나 와르컴드링아치 전통와게 고르그트른데 데른가 다시 근든 담든년 토바글라 모자 카브릉다 나체링이 선내림시레 야 글라모자 초데모이나
1: Olha, teve na Dauci, já tinha um som mais que dá, ou seja, desde que eu tinha um som mais que dá, ou seja, dá, se esconder, ou seja, dá, se um som que tem lá, se eu gostei mais de tão chungo, dá, ou seja, já não tem que dar, de um dia, de um dia, de um dia, de um dia, dá, se eu sou de novo, lá, se for de um grande, de um dia, 다 어찌 참통에

0: 동코테니 고민인가?
1: 네딩가 뭐 말아.
0: 네. 다 숨고 듣고 있는 나도 지요. 지금 오늘 청통노노 그다지 아랑은 그 삼바도 듣고 가다. 지속 그 파나 주파요나. 다 자마 특히 주시 카다도 소에네다 청통노노 그 랑코코니나 마나다 지 지금 각식 그다. 지엔이지 다지 티셔랑 코코고 칸다모 토모가는 세우는 시험가 다지 공간이세 그노 된다는 데인지나요 다지 청통노노 그 랑코코 미니노가다 지금 그 딤스나노라
1: 야리리리
0: 올레올레 지금 그 어찌 청통노노 코테니 고민인가 데이터

0: Kormun orkala lontingi shugbi sangir.
1: Nyankana ba chezu

0: 이 십라가 트심압 데모시 쳐와 나치 땅라 장위 아프가신당 사르지 훈슌바 남라 장위 알라믹 제 긴들티 샤큐라미 섭저니 멈테트 사르지 담질 이고보시바당 사르지 저지 긴진시데 땅라 가와당 일크라 가와 저초랑글라 가와 리츠는 톱가당 수용 페지제 디르브사리 나총시바 장오시 급제제 임세레 난후 사르지 지진캉가 게프티 마비 임제스바 옌자 창깁시제레 아미 실거제 천는 줄지 나 땅이 죽보 남라 셈글 쳔부 텝숑라 나치 척대와 빔간처인 흑사울 희요라 지숭이 땅거 로징 할리 법중 나무시 바당 뎁슬 지흐땅 랑 할리 중들 나무시니 쯤르제 담질 할리 정우땅 할리 소님 담버시 바당 쯤르제 녀르토디 녀큰 참이 셈슨 적버시 바당 멍멍부 제독시제 인시르 아르트르 톰르 정니 땅겁 지슨 정와땅 사르지브 제디브 긴진당 희윈당 쯧탕 치르제바 향스톱당 시지랍 종더시니 땅땅 멍멍제브 긴진밥시기 바당 타블마 사르이르당 로르지제브 타지근 잔드르 여보시기시비 제추수제 스팀핑제 샴르지 그츠기 아디아치 나충시바 남지 사르지브 제디브 긴진시데 흐틀은 바탑지 차롱종을 끌마당 요라 广东乡亲的广州中区的玉溪区文地南门合唱的南充东南人们后面前几些日南充东南人们是一笔钱呢你地进去凑一出阿尼时间平级合同的勒令西的希运的合唱等转汤的中的人向书的七日节的战松而东西色瓦等各处等黑日历史字历史字我自己使用平级节南充西巴文我写写的 디땅 남밥 근데 중화 머리가 알랍친 짜들지 중귀 펀드는 원지시칠 아랑일께 도브흠 베지 짜득시진 요세레 신정 아투신 중치르 알라진상 시이티 톱충가 나총어 동는 아브레마 누얼 아이무 알라 마홍기 입시지르 아미 시진핀제 천은을 톱중 시지 샘글 첨부 테비숑 아지숑이 사르지 브제디 긴진시 바당 머그소시 쪽부 총총소당 냠데 톱중 람바바시바 신제 땅자브르 텐즈 담부시데 나친 지디 담비 파일은 칼리 즈흐친 야부시데 임바당 암니 시진핑지 나출 장비 트리 사무 쳔지 스마트 워라 땅땅 마멍게 아긴즈 밥 정우시데 인세레 나충 시반네 미길제 마웅바당 중화 머그제 리와이엔 디친 까바 샴르치 참르당 도시 까바 응거주 사무능데 시반남은 할리르비고니 찰롱 종을시반네 제출수제 시진핑제 크크르시 사르조디엔 공기 나총시바 남지 총디니 로브종시비 셈타조바당 아덴드나 촌히가당 미질라 전는자비 핀드나 제성시제 돈능시바 샤추랑이제 토니 사르지브제 머름니 머르버라 아진즈시제 응거주나 나와당 시바치 근추당 히르 리스틀 지스틀 응아츠지 수용니 페지 용르시바당 서류일제 리스틀 멍점식니 리풍어 종들시바당 아징진나 쇼치자미임비 톰르 쯧유남니딘제 마시시니 마응버레 쯧초당 할이 템버샤기시 응어줄 사모낭 흐제심사미 여르기기 마심 그브르시바 마브슬 시바치 바르춘 쳔비 일컵톱든 즈크친당 머르크자르드제 응간츠 탁탁비 강즈 만합식덤 여브르 쳇튼시 베진의 홈정저와 슝은 포클제 도마 니게텐이지세제레 암니 시진핑은 아치 법질 폐입니 법칠라 니바당 아초당 갑다시니 아치 법중당 무힐라 특크시바당 아초라 가정 코너를 맞다버레 수용니 폐지용을 시기시 응어줄 사모 없나가 니 디출 제프치당 법중란 발순시디 슝은 크슬당 니암다 찰동중화당 나르순지 미긴 즉친탈 도브흠 벨 코트인세레 칭화톱칭제 콩토톱총 창피나 톱지에 도마 시문이지세제레 아미 실거지 아초 어동 측당 잡으라 대통령 찰동 용으로 어리와시 진요라 니 법툰 일라 담불 존니 힙시라 가와 땅 냇출라 가와 아랑 숑 캄라 가와 지시디 근출 땅 히르 리스틀 지스틀 냇출 지 수용니 폐지 숑니 아동득 제 가와 답이 마시기담 지르 강 탑샤지 인세레 제추수지 제스팀 사미 트리디 수용니 나총시 밥 대통령 찰동 용위 소님 도비 르글린 담 지르진 요라 메토소나 자우르 쳔통기 칸 머총나 머저 소충시기 나충시비 미치 곰바당부 르보보지 쳔통시기라 법자 친정 총숨제 상부 잡스 법츠나 비저치기 진 잼즈친라 수용니 근데 통화당 토브름 소시 삼루 찹스 흡층와지 체츠업 제트시디 아름지 공필당 야지 공필지 삼루 찹스 흡시 말근지기 삼루 찹스 겔 흡킹 총어당 제초 겔 흡킹 제모 냠지 당 습시니 토마츠르 겔급 잼니 츠당 마멍 잼니 츠지 톱시 촐라 푸슴 당 다심 제르튼 다르통든지기 제추수제 시진핑제 도미 아데탕 앙당비 톱신데 히 르글린 다르타니 시바치 아데탕가 르흐트가 쳔보 르므진나 돈출제기 산이 소시 흐치지 니트릉 셰타방이 도니 리츠 톱치 여부 초지라 응간인시기 다르타 비웅제 샹친 참미 니르 쳇수암니제 쇼디 리츠 셰구 페진 요라 니슈퉁 니르치글오니 니슈퉁 니르질 예바라 아데웅제 토미 흐치 아장저 무담 디르츠라 담라 탕아즈르 마르치니 시바 망비 므힐 마준바당 리풍 마츠와 아즈그제 머거바지 몬디르숑 요라 디당 차브지 찬르글 흡수당 니츠르 흡수 나츠르 흡수지 쇼용니 벵구츠 아데웅세 찬르글 흡시 츠르타 클라 니디아 셰치기당 츠르티 흡자 치르퉁 야브자 레니즈그니 찬르글 합츠나 긴트르 제르그스당 와당 톱츠라 셰팅 사르툴시라 톤쿤 코츠라 펜섬 제츠스당니 톱자 총정거 도미 차르샹츠라 흐단랑낭 토르신 요라 소진 앱디르스 톱츠라 캬드스통제디 아겐넘데 제르와당 나츠 톱츠디 톱자 친정 총섬제 니퍼데 중기비 탑츠나 시데 제르 요라 잉근 톱수 빌르가당 돈휴멍앙 비브라 뇨그니르기 근데당 와당 잉근 톱시 디츠므제 냠츠라 버츠기 아중츠가 삼니 룽스쮸츠 야치 고브드는 요라 Rangu Junjin Jefshiba, Ingen Lopsi Lopter Shitzel, Yachi Gobden Yen, Stambu Yung City. Shiba Tamar and Janim Dang, Pizza Dambi, Lopsu, Ning the Jigni, Genshul Dang Hiru, Lishzel, Zishzel, Natsuji Shoyoni, Pedin Ruvi, Trol, Langti, Zamdang, Mundajig. Pedin Jonchera, Yuan Lopji Loma, Shangi Changi Shiger, Ami Shijin Pinjing Atsura, Tieti Chundini, Tansla Sartu Dang, A Yelkov Dobchir Tonger, Bastun Shibi, Prism Changi Shisung. Nazi lobjer, Tansa Sartuji, Shegu Mambo Yola. Dadon Chichin Hatsudambi, Tansa Tobayobi, Ni Tonja get the Jibamapsel. Dadon Tanrik Jemjiga, Tabhijang, Tobjung Shed the Jig. Ni Pindin, Tanrik Kijin and Womashi the Journey, a young we keep she, a Yelkov Jetsa Pigilla, Aram the Shedi Dain Seer. Nurjula Ridi, Talung Jev, Gilksa Jirbatang, Lochung Shiba Ridi, Samdin Jem, Nukum B. Derung Midil Jeff Shiba Zangutang, Sanyan, Midil Jem, Zichin Bafshigi. Dirb Sari Nachung Shibi, Jechu Shuji, Gualhub Yilla Dambur Jangni, Pusum Jirtan Tatungwatang, Pundana Dunir Jim the Hulshidi. A Yelkum Topchin Zichindang, Murk Jarter Jim, Ganche Chimbu Kirby, Gangzi Mentor and Jirushigi.
1: A Dagby Tishigin, Jakob Jetusajumba, Handing a Beijing, the Barzer Jess and Jepujang, where learn Jatanang. 한증게 中国当个八字节，托人腾着年龄，用汉坑说，减税减你把汉里多不得更了些呢？年龄的，产值减低成红包等，生存的人腾汉里钱哇，他这让人汉里值八几几数是绝绝，跟着东给西的。 未来一年为罗汉人，把这等中国家庭一个恰似特了盘子的一起衔接的，总之两个的除了哪里很能代表，门口的什么人来了，哪里汹涌没比，核心代表有八等，把这等中国家庭一节立刻了行政组办，这个中当时的东西呢，哪里刚刚缺乏些的。
0: 巴兹的中国国民党三级运动行动中央局，从文相亲党四川相亲来看待的，阿妈请巴布吉尔吉克松出党，彼此同意培吉杰阿芒苏达克加比我出村的三郎达比。 也用蒙青的兵力用坦克的运动用吧，中国国民党三级运动中央局主席陈建邦给当接班当。也用四级主席用吧。 中国国民党三级议员韩康中央个经济主席。

0: 지나나 데미다 니로 그다 위크 유즈 그거라 지 너무 잡던 타야
1: 레레
0: 그다 카프터 테스티오나다 니토니크 니토니크 사시트 무즈 카프터 오데 니토니크레 이카토 텐다 무즈 잡나 다 위크 유즈 로그노크 유즈레 고요 로그노크나 치고노 데 유즈토 나마나츠 마즈 유지요 크라요 시토토와스는 기나 니마차즈 유즈 나마나츠토 토마 요노 시그라메 크라 러글랭글라카니 쿠톱크메케 데데다니 스나티 망그라타 쇼드즈기 디스코라샴지기 메야메케 데데다 티쇼가 지 토드즈기 쇼드즈기 디스코라샴지기 좀 에올라 데치타 안도통 타모
1: 제제제
0: 데데다니 타신 것도 타신 그 리그시스 조다 인담도 샤츠음도 말고 왜가 저 칠리 되나 담 타신 그 리그시스 이토모슬리나 초코테르 たうい、シンクリーズかこれ。どうもすいません。でんだ。だって、だとんてるんだってな、ウイグラシンまで、こくしょんじゃらんずまれちゃんなんやん。チンゴクショに、ラズリーズこ、ズリージツとかとね、けんどくんだとねだ。チョンジクのどのウイク、シンクリーズってな。あ、たまがま、たしんごとストンジョタ。ウイピーズとてた、どくしょんせこがた、たうハイパスここも。うん。じゃあ。
1: 대담마마리다타타디나 ndaga lhobnir ga gormi na shukhu ti yab zhik ga ta rangi thakir ta ayin ga lhobzhon da yi da tanga shirgi ga lhobda chingman dar ga zo sonu ga gormi na shukhu di choni rangi lhobzhon ga choni ndari ta ngi ngoma ka khatgu nyang zhiko samchik ga lhobzhon ga girim tamu shakya yuk ta
0: ta zi tong na khchigi yila yung ga khchigi kamre zina ta ngi ara ga lhobzhon di na anjago ta skabla lan tong jab na ta

Tindinang, Dashin Room Thoma, Pinso Angilak, Rangil Chongtig, Gavg, Lobjung, Korigra, Dani, Arimjent, Amandang, Tondung, Gavton Dengina, Lobjung, Korigra, Dani, Gavtok Dering, Lobjung, Kurtazog, Son Sumt, Sama, Shetinzigidal, Dani, Gavtok Dengina, Dartirang, Pusum D, Chilt, Katang Batan Ekonog, Nabat Riringina, Yang, Jebjinting, also, Kavdai. 그렇게 다 선기나 다가도디 아이그 첼린데 인기나 시가 감이 첨부여 받다 저지다 등 돈정 그 갑도더니 단디 카탕 바탕시 더니 돌지 그 갑도데 인기나 영 런그 삼바 제진도 마숑 나영 푸스물라 여러지 마땅 버 마타던 바바시 다르트 인기나 다 아이그 첼린데 등 레리다리 다 소브다 첨물라 레시에 고니 갑도데 인기나 영 레시 타마 주질하게 흐치게 팜 영언이 겹 도모라스과 망부이노가 제가쪽 거름도 망아즈긴 마상아 정모 샤리 너 상마인기나 마웅바나 이나쇼고 영나 다르티티군 들라 다 로미르그 람칸의 요노가 이나쇼고 영나 어그니그 람칸 덴지리 다 솜바그 추어긴 진더 덴고노가 로슬라존 망부즈가 손기나 영 영브르즈가 데 아트와 정쇼고 니바즈 솔 아트와 그 랑글 홉종은 냠냠데 카리즈디 도무글 섬 남특거니 갑다이나요 요슬 종어 장식 다 담질 등 자리 되게달이 갑다로서 지기원을 되게나 마웅 바나인 크르그 홉종거 좀데 에르다사니 다히 몬든 시게 마슬 쿠던 쿠타비 나준 망푸즈크 푸슴데 인게나인 쿠나진데 도음니 용비 다히 몬든 지기 신내긴 되게나 대런 그 강정 샬랑글에선데 있나 다르탄 지그르란타 렌슨 ᱛᱟᱜᱟ ᱥᱚᱢᱨᱤᱝ ᱜᱟᱝᱠᱨᱣᱟ ᱛᱟᱨᱡᱟᱨᱟ ᱠᱤᱛᱟᱝ ᱛᱟᱨᱠᱞᱣᱟ ᱛᱟᱢᱡᱤᱱ ᱥᱩ ᱪᱮᱠᱤᱵ ᱛᱟᱨᱠᱞᱣᱟ ᱜᱟᱱᱴᱤᱜ ᱥᱮᱨᱟᱱ ᱛᱟᱝ ᱥᱚᱱᱢ ᱨᱮᱱ ᱥᱤᱱᱤᱜᱤᱱ ᱜᱟᱡᱟᱝ ᱱᱟᱢ ᱜᱤᱞᱠ ᱫᱚᱱᱥᱤᱱ ᱛᱟᱝ ᱥᱚᱢᱨᱤᱜ ᱥᱤᱱᱤᱜᱤᱱ ᱞᱮᱥᱱᱟᱨ ᱡᱤᱢᱤᱱᱟᱝ ᱞᱟ ᱟᱥᱚ ᱥᱟᱢᱟᱭ ᱜᱟᱝ ᱠᱤᱨᱱ ᱡᱤᱞ

야 형님이 두고 총총소 공인이나 아치 차가 중 아미노르 시중 큰가 대실미도 시중 큰 아마치나 중 진큰 보면 치 큰가 아마치나 중 스타우 치 지중 큰지가 두고 총총치 지식시비 디치나 팔리용노가 자히 몬츠라 시리아 진년 당즈가 아리 때나 두고 총총 청마가 지식시비 디친가 가르트나로 고노가 후토르능 대응 소르탑가 아리 때나 제 슈닝진아영 아 다성 체드 인제나 나총시 베가스 림층나 체드 고디오 노가 지식시 비 디칭게 체디 림층 디능 아크리 용노가 아 조고 총총 아 조고 총총 와렌치 히키글릉 노가 정기 실즈잉 체드 고디시요 때나가 진예마치가 실런디 로뇽즈겔

야, 형님이 조금 청청초, 다나 정가가 실은데 년제요크, 우리 실은데 시기 년아지우 능기스 조금 청청청마가 정나영 그렇게 인절크영 답디니, 알아츠크촌이영 같이 아 단지나 안거거 고름 영나 안거거 멍다 담제영 역고스가 정탑가, 디젠게 조금 청청청마가영 정기 실은데 역고스가 정중아리와인, 우리 다나 조금 청청청마가 즉시시비 디친게 년문디다. 아다 정마그 아다 기피 갈라랑 르게비 투첩 능기스 파마 탐직 라 소마니 아 대한진이 영 럭지마

0: 看比西出练习
1: 擦入一二当地了和浪人
0: 就比多个擦人
1: 而比二当坑这么人
0: 拿出拿出西比尔嘎擦的时候

0: ཡབ པ ཕོ བི རྒྱན ཆ ཡིན
1: དེ

Yeah,

0: 단다 피당나 사진지 그런 길에 따다 정원 지금 다 시름 신주 범아 가면아요 아 니 도저 이제 지금 따다 그렇게 난데 없지 뜻은 니나 또 반지간이 됐으니 지금 너무
1: 야디
0: 그나다 이 지금 반지가 가는 나라요 그렇게 사지 뭐 뭐 그렇게 나다 니 도저 이제 따다 나디노 아니 좀 놓고 또 뭐 그렇게 사지
1: 나디
0: 그나다 그런 길에 따서 딱 뭐 막 있다 좀 됐다 되게 탑 같이라다 돈친다 듣건데 아침 지금 빠르다 돈친 리송다 듣건데 아 따다서는 게 이제 차리자 다디 소터니 지금 뒤에 강성이 지금 반도 또 먹어야
1: 나디디디 나디디 과든치 오늘 로또 라지 변선 지나 다진 그 저기 자니 그 제리 그 가수는데 템바리디더나 아 단덕이 다니신 이게 도마라는 그 젤리도 찾간 됨이나 젤리도 그 자치 처모지원이나 안더 소속이 다니는 그때 지금 심지기 싶다 그지 고름란다 중에 다니 아 갑다스가 망포리에 타고 하든지 했더니 아 다그치 저거 다 바름 그 람니데 손이나 그슈 아 다 람니 그는 그 지금 도희리 대도는 니 지금 도희인더니 다로 지난번에 손진다 라는 그 심지 그 고름도 질량나라는 그 젤리기 틀라 심지 있는 징이 되니 리움 펜슨 속발이 많이 다른 탈신 속들이다 너가 그 로차리 그 능달라라는 게 셔든디 난 딩이 되나라 지가 그 갑리 망포리 어지 라버드 주 라는 게 젤리 대심지게 주고 고름 양나다던 제위 그 샷슴라 속과인 지나라 너중이 타나트게 지 다카 그 갑리 마리 어지 상고 디쟁 다 솜니르 그 제름 그 춘더니 치 라는 게 지가 그 체사 디안치니다 샷슴 그 그근 전종 그 지 고지고 말씀스 거는 너주 고른더니 안도 디즈 카다이나 토머를 호초 하츠브자니
0: 아제디 고송 타 세팅은 이트나다가 세팅가 달디 카칸디 토나라 카크르팀 보리랑 긴탄노 아타 인팅은 도름탄 티나다가 초타 상그 탐 바랑가 카페코나라 탄 덴토미오나 야 카카라 컴마고 요크 요크다 지 히차니 아 테랑가 카반데라 게츠가 이냐 그르킹 테니샤나 야타 모스리다 타 체크 데 천안바가 너무도 괜찮아 덕거리킹 때라 양국도 잠바리 그래도 냥고기
1: 나리나
0: 아다 반바리 어떻게 했더니 되나다 아디르탐마 브라스팅이 되잖아 자갈아카니 담바름도 좀가 각각 각각 다클나 다 그게 체크 다 기름나 잡은 것도 나도 체크 지리 도섬근이 된다는 게 하나 이건 도모지 되나다 로 동원이 간데 다 가상 담고니까 버리 가상 담고는 디칸데 가상 소 각각 하나로 소소 가득나다 아 랑게 모나 다티 망아저도 요인 아미니나 아 망아저나 의비지게 같은 거리스게 지기 다 초스터던 게 망아저 워크 망아저는다 당무당 말이지 한번은 그 감데 던던다 다른 거 다 다지 녀치 공부가 가셨다 땡기고 뭐
1: 여리
0: 아 그거 좀 바르게 지니 담밤데 다른 거는 망아저리 담보나 다른 거 빨리 한 땅에 다 가서 침대에 매는 데 좀 먹을 말 근데 가서 좀 냉고리 좀 기타 오미 녀치 공부다 사람들 약간 바고 이리시 아 시름장 이제까 엔진아 좀 맞다 시름 버터 엔진가 엔진아 딱 저 용기 힙사이 먹는 단자입니다 아니 시름가 엔진아 딱 다음 친구들 그 우리가 심지기도 그 치고 있는 너무 심하죠 일단 범는 거 같은데 네 녀친 데다 샤완 치기지 아 강도 콜라 간 바친 되는 거 그러다 가 뭐 있사고 뭐 있사고나다 가슴에 된 거다 딱 같이 먹어
1: 야리
0: 아 가슴 쇼크 도마라 그게 가슴 건데 가슴 때 가슴 치긴 됐지 아 따뜻하다 그 가슴 어디다 간 연구 다 되는 나라 지금이 랑그 아니면 신기나도 그 때랑은 가게 속금이 부탁 탐못 디한 때랑은 가게 온지나요 그저다 샷마 차운데 이게 아다 심생기 얘기나다 그다 같다 이게 누구가 그러나 디라 같다는 양 랑기 아다 예찬 디라카는 담만다 또 뭐 그 망하는 당 이제 되는 거다 각각 도모모 가상 담지 디라카나 각각 이제 지포니
1: 딘카
0: 아다 또 뭐지 또 도모가 나카 아니 로 냐무라 컨펌이 온지나 아 와스급 지시를 거니까 다지 가상 데미리 다지 차르 자이리 자투카 네바 에스비리 다주 뉴스 모델 같다리 딱간데 도미오지나 범부고 양망아리 감다나 양 고고인 좀 살아 이거나리 뭐
1: 된가
0: 그나다 티카페르 시그랑 센청을 같다 센청을 거니 맞게 감데 각급에 더 가자 다지 루스코나 데타 아 소크차 이고나 도브라니 게르긴 나바가 소크이나 로티카 타 냥군 디 맞게 조랑기 티 한니던 데고 제차 농아르자 제차 자니 맞고 제차들이 에스비리 다 몬치크 히름라이나 조크 티카고 제차포팅 바디 담무디 요크 노 담무디 마인더 담무디 요크란디 담무디 샤코크라타 드카만드크 담만드나 나르타와 샤무디 몬치 잠바르타와 강드라드라 니토 치다리 조고가 타테 예스브라타나 바디 타 카크 카토리랑 예스크 니와테 요니 나미니나 타나 조고니 담무카 크란 코르미지 고니 담무
1: 나리
0: 타르 잠바르트 로프르케 지니 샤팡드르 게 카토데 지니 담아지 하나데 코나라 이소네 샤나 담무디 타테니 도노스 바토나 아 상시라 카르주 카프테 상시라 카프테 토니오나 아 rung shatam dhudu kudin gwanjiga warsam dhudu cha samwadi jiyo ina minna, shanji zungu dhudu tunu nimi nikabdi. Da tika minjina, da terang nangka ucha shimjika thalung dhina ya maa maa dhwanashi. Di matka ucha uta sakta rungdi uka songgina, da jatka gini zung so su na, da shiiga lagam zinu rarvuka hongtang nyambadamu maa chukwana.

0: 강적 지치 하다 랑갱이 도심직 그 탈룸 강적 지치 하다 랑갱이 도심직 그 탈룸 강적 지치 하다 랑갱이 도심직 그 탈룸 강적 지치 하다 랑갱이 도심직 그 탈룸 강적 지치 하다 랑갱이 도심직 그 탈룸 강적 지치 하다 랑갱이 도심직 그 탈룸 강적 지치 다다도 그때 한이 존테 다랑기 차르졌다 다다도 그때 한이 존테 다랑기 차르졌다 다다도 그때 한이 존테 다랑기 차르졌다 다다도 그때 한이 존테 다랑기 차르졌다 다다도 그때 한이 존테 다랑기 차르졌다 다다도 그때 한이 존테 다랑기 차르졌다 다다도 그때 한이 존테 다랑기 차르졌다니
1: 다랑기 체리던 제육의 심지기 누구 갑톡 고름인 난다 안다가 지금 각흥인 난다더니 마웅바로 중남바족이랑 아 다소초 코난바니 그 그렇게 젤린다다운 담 라나용은 달라지 심지게 고는 거 갑톤디 아 소초니가 그러는 게 냠용근이 타나 갑다에 고는 뜻어용 라는 그 세마지 그중 내 주행 하장 것까지 해 볼 수가 버드 그쇼 아 다 아 헤름 심지기 난자 번음 심지기 난자 갑토야다 토나 그쇼 다 쳇을 거는 라는 그 심지기 누가 샌디 아 다 혼조 지나 지기 샤츠음다운 너소용 시 그 같이 해 보리 너중이 되나요 라는 그 지기 샤츠음도 그 가슴 뎀죽이 난자 영나 그 샤츠음 든다고 누가 갑토이 난자인데 다 심지게 고는 그 고름이 난자도 소소기 타나 냠용도 간 판점 좀 빨리 가다에 고는 대진 들어 좀 남바 게래 한다 저쪽에 지로 중에 고사 냠죽 고사 도는 고사 만 버리고 저를 삼가 과든지 tanitandi chanambani ka tsonji nara kishu ngitachi konneru shenoda baram shimjigindayi na kishu lhamni ginang kishu lhamneru shenoda baram shimjigindayi na kishu lhamni ginang kishu lhamni ginang kishu lhamni baram shimjigindayi na kishu lhamni ginang kishu lhamni chim tohiri di tangna ndazu ni talu tarishin ndayi yonko di na shera kishu chato katanga toyna chana kishu lhotuk namba kishu lakhtagta lhamni ki lakhtagta kanzgin na tan baram bayin na shimjig bayin na tan di chik mga artago ni ndamori rechara tsogunji nara nang kishu dālū sāmbū kāptu tē sōngi shimjīgi yīn tēni yōn ārāng rāngā dāna jī jimjī nāru kāntārī yōk yāng nā lōrchī nāru kāntārī yōk dā zō yāng tēgā jī shatantī yīgōni dā mōrī tī jāng gā dālū ngō sāmb kā kār kā shimjīgi kōrum chundani chū rāng rāngā tsōng jī nā lōrchī jā dā kā shāndī kāntārī tō sōng nā dā zō kōrni yāng kāptārī mē lā tī nā tō mār lō chō nām jī tsē rāng nī
0: shimji ku kurum dhajil dhata dharangi ji lorchi se nandra dhan dhivu se nandra dhata ngi tindi chi muzi gu ku zini na dharangi tsuki ji kaan la kaan tsumzi ga dhachi ki suru

0: 나이나 다 정모셨네나 지 심직스나 졌다워서 인이노 다르 정도 치게 심직이 군인 대글아까더니 다 로브종 그런 바타워서 그 성어 그지 나죠고 다 다던 그 가운데 전에나 랑기다 접둥 거긴던데 접둥 거 오네다 되게 지 심직이 탈음라든 게테네라 양 로브종라만 망아 이너리 람바트까지 지기지 그 손에나 다지 샹이 강스긴나 다른 그지 챌리던 데와지난다 젬바지난다 다터 하니글라까지 삼록동통인난다 때 지금 동직동글라까니 징한동들나 런거 초그 다르니킨 게테니 지 니원로 제라 송고 삼치키지 도목사 초란로 지기다도 니 게르긴 게테니 런긴 게테니 지 런니 양은 그런 있다 얻었나 됐다 그런 지 그거 그는 말도 그런 지 치즈 지 양친 그런 게 지도 뭐 심지 그 니와요 그는 얻었만 랑긴 했는데 또 뭐지 다티 한치니 담 버름도 그 로브종 그런 반다 질이온다 단단하다 시그다 노슈 마리 욕 다 회적네 나 다다 근데 남친이 샷츠므란다 빠쭈 나글라간다니 나 노슈 시그치크 아 디그치크 아 디한치니 다 고니샤고 시그치크 아 디엔치니 다 고니샤코노 카칸더 가레진 투질이 온고다 회즈그네 나와크 직시르세 그다노 타코나 타난다 카샹 탱크리코나 난다 너무 그런 반데 질이 온나 다른 것이 노히 체노고 갑토 마리 키크 갑토 터카 레진 투 지기 지기 온나 다 노히 테 동 테크테 카크테 동 테크테 온나 다 체스 콘나 다른 것이 카크가 지 동 테 탐나 난다 다지 다르크빈 나라지 돈더 강탄 강스기 나랑글라까지 간크르지 모리 밤네이나 샤와 강탄 강스기 나르기종 코나 마르 강글라카니 나라지 노히리 타나르 데지 가동 땐 탐나난다 지 도모즈크지 야문 땅은 게들이 손나는 게 도모그지 니완다 지지 손크센난다 지카카가 동토 탐나난다 지 도모 초라요
1: 네디
0: 디엔치니 나단디 랑기 다던 그 첼리 갑시군 됐다고서 데민데 심지근이 워크금데 토네나 다른 그 심지근도 좋군데 런탕 요그 삼질 런은 그때 냅때니 오늘 또 먹을 소라 때 이렇게 다 치즈가즈니나 다 다 고네르 시슨 바브진인 치르그 다 고네르 시슨 바브진인 치르그 남체성세그도 오늘 남체성르과세그도 오늘도 워크 소르크 존나 담만이 존 때니 요나즈 그랬자 옌양도 로스가리 른층그 말그 차층니 요니 또 무슨 말
1: 아니
0: 또 무슨 만당도는 더 사르던데 다우즈 다 넘어른 친절로서 저희 특히 용나 단디 자위 르름 따위 지르노 그다 희견 주세기도 하노 니는 그 희견 희가 런겜 손에 나라다 차성 그런 거 조금 거는 아마즈가 심지기지 예니 심지기 논다 그런 반도 질대던 건 됐다고 좀 손에 나 샤워처럼 나 조금 더 모즈르즈 노 그런 게 샤츠 그 논이 가서 그런 아마도 말아 주드니 용나 단 남의 세선 그런 친데 패지 그 동아라 런 거 조금 걸라 좀 그냥 찾을 건데 지금 세션도 저요 그 지금 마 와나 맘타라 지 서타가 익차타오즈 디오 삼치코 도모스리 디안치니타 더 버름도 돈이 오는 거 지름 디토니 다 녀잔던 젠지기 녀세 지르라 디라가네라 양칸라 칸섬고 지 지라난도 손 접든 게르긴 투이데더니 게르긴 남바도 손 관제인노 거 지름 거 돈이 게르긴 남바도 치게 단 젠지 이고나 디한치니 나라 양치 쪽등아 손나 랑기 치트 거 잔르세난다 게르긴 남바라테 관제인노 거름 반다세 지난다 단도 몰라서 거 그 지금 막 잔난 젠지 이고노 거 지름즈가 망아즈 줄이 오는 좀 생거 양 양문등들이 소나 지금 머그잔등 렌지기 니와가라카니 나요 지금 이런 게 원등 드나니즈 제라 소니 단다타오 그지 좀 렌라모 랑긍이 테네 랑기 랑게들이 소나 양은 그런 게 다 그런 게들이 소나 다 지금 다타오 그 좀 리센난다 로치센난다 다도 무슨 효과다 된다
1: 어디디디 거든 제고네 어도 남지 되는 거 주다 롱우 선보기 심지 그 걸음 거 쳐나 랑랑 로치를 간다리 요니 나샨디 간다리 토요니 난도 좋고니 제친양 그 남바 갑다리 나디나 로초 라치브젠 손지나양 대진트 제나가 손지나양 다루추 담바롱 그랑 그시 람니인더니 다르신디나 셰라는 근등 리브잠나 랑그지 심지 그 고름 그 토나 랑게 블로스틸 간다리 온나 샌디 간다리 토원 난도 좋고니야 제친양 그 남바도 갑다즈가 통통리나
2: 어디 고소 안다스터크 타가라카니 응니가 안 부피홍노 그 도코리라 되나다 고름 진노라이 켄다다리 타이케 치그레 에타야 테게리티라카니 치게 잠바스즈나 토페카드고 콜라가니다 랑게 롱오 삼본디란데타 토먼디엔데 시코다토 티츠쿤데 힌데 체포메카모
1: 나리
2: 키마츠케 티츠쿠 코드키니아다 시기생가
1: 나리
2: 제가 언제나 가서 그냥 돈 동고 갑텐지나 소치케 쇼르테 내가 야르게는 가 갈때 다 띠 쇼르니

0: 대릉글린 선능이 갑다리 소나 다 마음 바영 너무 그 지난번에 그 첼린데 양소 주고 잠바주 그 양 따라랑 그 첼린던 담 용은 딩이 달라 심지리 요번에 그 걸음 그 터니 양 지난번에 그 갑다리 소나 냠뇽리 갑다리 소나 너나 직답디 망아리 튕기 요지 같은 책 드네다 아 지금 털 지난번에 그 늦어지고노 다 다루그추 담바농 그러는 그 첼린데 심지기가 요과리 다니진다 다르신 송속도 다루이나 된다 마우와 랑랑한 딩이 탄나지 르종 심지기 슈그나즈난다 랑랑한 지 마우와 그 잘자라 너중이 탄네 양자신양 그나바 갑다즈가 통통리나 도물로 조 살집자니
1: 에리 리고 소고소 아다 마우와 그 잘자라가니나 다처탄거랑게 다처로 어느 숨쩐데마도고 다소간네 티슨이나 접근하던 비용들아 영원하다 마음과 맞췄다 아 다다다 나딘 지기도 통하는 것도 못하다 그냥이다 톰을 다가다랑게 된다 모르고 아 샌디즈 트위나 접고 하나 럭탄도 모두 도서나 가야 레터라 간다 요책은 구조 맞습니다 랑게 마치게 아 다티슨이나 접고 랑스님 바이큐 하고 싶다 사마로 된다 모르다
0: 야디
1: 맞췄다 이 정도나 접고다 접버트 아, 나 남체 생기시거든 이사래. 저 다들 같이 소화할 거 같이 담아라 담던 치포스. 기능한테 이런 게 세트가 오는 게나 다 남체 생기는 거. 남체 생기는 게나 다 뭔가 다 고나 셔고 다 타는 거 소보도. 다른 게 있는 나라. 아, 다다만 공근 촌. 제 맞을 건 그게 알아. 다들 담체가 리숨근 지나가다 지나샤. 뭔가 거기 타는 나가니 다르부터 타는 거 아, 그게 인기나다. 다치나 조금 이게 됐던 거리 양 남도 하나 조금 더 지기나. 야니 이렇게 좀 그거 찾아가니 이런 게 지금 받고 가. 서울 그 정도 아 나타 그건 탈색다 누모카. 찾아가니 이런 게 지금 나가 좀 찾아지지 거리다 되는 것 같아 되는 거네. 당고 지나디 길긴 건데나 맞아 다시 그 양이 고차 혼나 민나가 누모가 비긴 거 그거 고차랑 같이 여자는 아 뛰어나 다른 게 하나 또 형 다른 거는 또 대단 탐바이다들이 아랑 게라 길긴 건 그 아 단 보통 그 스티 저 안 하면은 오늘 맞다 대단 나이 모이다들이 다 잡던 거 그게 좀 거 밑에 있는 게나
0: やるかてがあるわけんちんがな、もう通らすんかとんじわに。あ、で、こいつはぐり、んばっちょ。で、はね、なとこらかねんじな、だ。もんこのもでにな、うちてなんか、で、すんのもまでじょ、しがまんが。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ん 카다리나
2: 오일소 테나 다 마오위 차르즈글라 카네센난다 다른 거 다른 거 심지 그런 반듯다 와서 질리 속는 거 같은데 다 다운디 심지 근지근데 치기 좋은지나 단덕인 게 되네나 더 소치들즈나 다른 거 심지 그런 바글라 거니 후조 아 그렇게 이제 나 다르기 좋은 심지 그 놈도 후조치들즈나 익성란데 쇼디다 당나 디는 데리시브라 심지 요는데 다른 거 놈도지 다 마음와나 데탕 제디다 당이 다 니유 초아가 나가서 됐던 회지그는 있나 그 망춘나 남치선 그 나던던 텐나가 다 회나 줄름 그 거니 쳐도 쳐도 욕 다 대비진도 더 좋은데 다 그 남치선 나 디스텐스 지도는 다 디긴게 되니 나요 디츠 소속은 지로아 당때네 됐더니 월 망춘나 초가 쳐도 욕 라속바게 인지나데 망추게 인지나 심지 그런 반도도 근데 지금 죽고 그 삼치고 대인진아랑 그 망와가 차지를 하거나요. 점천이나라 다른 그 접종 길긴 전 천이나라 망춘나 남치선 그 나든당 텐나세나다. 양나 다우르긴이나 제치 테모초텐르 과가 인진아 나든당 텐나가 그게 인진아 소진 길긴이즈가 망하스고. 다더 탐치고 무군도니니 달이나 예시비니나 다그초 워크 소르 그 나든당 텐네이다더니 늘가치게 잡드리고 잡리고 근데 가상견은 학송근데가 디김승견은 망원이 슉직글하거니 다저고 대즈게즈지 휘적고 저를 삼직고들이 다 니글하거니 쳐들으는 남촌에 나라 다다로 터신 손으로 다른 런그지 레시도 고지그네 나지 롭자즈기나 만캉즈기나 다른 사고마시 또 문당당나 영 지금더니 간순자리 사우샤 줄까 모르죠. 영은 그 리카 건즈닐레나 리카데 어떤 거노 코덕거리. 되는 리카데 어떤이 되던 거다. 거나지 망원나지 롭잔나다 또 먹는 거 무슨 있나? 다 먼테데 랑그지 히노라 랑그다랑지 그 정원으로 그런 반도도 건데 다른 게 전하지 샬이나. 다른 게 지금 마론라 영 로마주 잡나라 영 자야. 때 희는 요지를 들까인지 나라 영지 단 좀에 계속 소재 땅 나랑 그게 되는 데 무슨 말이라 전통 장 만나 요노 것도 하는데 영 뜻도 담지라 다른가는 기심지게 노 그런 반들아 잡으러도 남의 재성으로 간다도 근데 제모지기나 뭐쪽에 대다는 리숑도 근데 단 아 만나 재성 세난자 뜻이 진진 그거 나도 근데 영 샤워도 고치 삼가요 제조 체크라가 네 치즈그르즈네나 다다 고니샤노 테모 토텐르 과세기도 너라 남의 재성세기도 존다니가 하정 그 특니는 그런 생이 대단하 의초인지나 다 지름나 접기도 노고 다 토팅 거는 늘그 샤워 담지고 다 테모 토팅 샤워인데 세군 대나다 의초 어 론족 만초 라퍼데 의초 도긴 토르강다 군데 땅 참느라 텐느 그 테모 토팅 그레카즈 리고다나 다다 워크스르 그 남의 세상 도잖아다 하정 그 이칸 참바인 옛날다 데라지 야곱 군 로스타라스 지금 로스탄 따라 요주 오늘 다다 담지고 지지가 간도 데데다니 다 워크 몬트크 그게 있는 녹인 토르근 그 머근도 군데 참나가 다 토팅 글리르칸도 군데 남체성 통 자르다디 치켈리코 남체성 근 디난도 군데 그람드그리 탑가 마탑가 드즈고 뜨긴게 데데 나라 양랑 겸촌이나 그저저 삼론다 모요니 마오와다인지나 딜라카테라 지 차르진다 모요니 다다모즈리 양지 샥샥 손나 차르지 체즈기는 거라 저르거라 양랑 코가 잔노고 차르지게 되니 인교는
0: 아리 리리 리리 과든세다 되는 그 렌선 디나니 지난번이 가다루다 그주 바람 글함니 다 함니 그나니 다지 고네도 챘노 지금 함니 토히 너니 다르신 거노 그 갑톤달라 그치 당하는 다신 로마지긴지 다다로군 다신 로마 진데 음기다 당이 너무 걸랑지도 고트기 제 너니 대랑 지난번이 가 조용하다 당랑 그 첼리 라랑 그 심지 그 고름 라스관다 그식 냠냠통 릴리다 땅이 갑다리 너무 이지가 랑저리 고브지 잠나 당하는 건 손이나 너그식니 심지크 고름다 먹히가니니 아 첼리 그 니타니영 지난번이 그 첼린딩이 타나영 지 저와리 디 손나라 지 당제 지난다 영 전이 그 첼리 그 니타니 지 디 손나라 지 그런 아주 지 저와스가 자야드 그런 좀 먹히 그 뜨무 그 차트 그래 자라 그 다르장 지난번이 기 단덕은 고니랑 그 고니인 지 와르다 달로 선보 그 심지크 고름다 땅 델다 땅이 갑다즈가 역보레 능송 트지치디나 지그터 다테랑 글렌스 디나니 조아글라카니 마튼 상아랑 조아글라카니 드마히사 야나 다테랑 글렌스 디나니 지 카스비 고사토모 차즈기오 근더중이 타니 지금 털 다치니기 갑다즈가 통통리나 로조 남지세라 테랑닌 고자미
2: 뭐야로스 다 간락고 코네치노 그 잔저그런 바니 난자 조아그니 테데나 카창아 지당 다 그래지 사르아즈 안다즈니 지 진우글라키 마타 삼치 지금 그런 게 피아노글라가니 마사라도 대단나 단지 틀음 다 가습 그 뜻에서 난다 지 슈즈네 나 단다케 시라 코린 당스 잡네나 다 바지르말로 녀흘 그런 소브잔든 좀들 롬좀 그 지름도 질이 용네나 다 다르다이나 다 버름 심지 로만다 다신 군도 니스금데다 셔낭 제용나 치즈르스네 롬좀 그 지름도 니 가크즈가 망아즈 그 질이 가크흔들 그 지질이 다 다르다이나 버름 심지 다 타르신이나 다 버름 그 셔츠물은 좀 쇼니 바크근데 다치즈르즈네나 셔츠 там чэсэр гон бэрэм шимжиг хомазг зэнэнэ чи та тарталга трэй цардоно шэтэмд коназм мари шэтэмд царсунада жизгсунара маш та ригжон шимжиг куринанда дазукунда гэрэнг капшугда тав мантэт жигэнда урчэн гони та дажи гонэша гону кашон демно каунде нара нам маза чэрго манвана ранг дингэт тэтэтэни рэнсэн шимжиг лэркат дина вага магазну тэдэн дэли даону жимсэнг та тартан даузу жамне ната шимжи кэрэн банда царсунз лобжа дони ната хома гшаван жиг зогсунз ра ина я таран гэрэг жон шимжиг сэн ната ранг та га гэ та дуг даону дэркэнд дугунда тахсар дэнго цам чи зогз гэтэн ас тугаз гэ хсар ваз гэн ирэн гэн дэн го цам мэн тэт лигон гэрэн ба да тауз гэрэ сам чи гу та цоран ро усэр гу нарт мос юк та ди ян чи нэ ната донзин бан цоне нара та дэрэн да тау гэ ян чи Kabdazgi chugu korkub shinundi guadrinchi. Tiyanchini nyankin nambazun chonay nara yang tiran shakunu kachazun nangna chigi ta nyanji yonay yonay yon nyandangna chug. Ta menuna manina chug. Tirangda shanug rangin chonay na galnuglaki chizgin zinay na. Nga tirang sungi lemtsin damuzak nga shiki kachanda chig shanay na ta nga ta nga tawag shimjig lomandongo nari yonay лорчил нёгри этваз нуг кэнон тэтаваз гэнита тэран диан дэшгэнэ хатам артуу чамэ тав гаджэнчэ
0: нэри дэ дэ гаджэнчэ я лоджу ларчив джа чэрэнгэн

0: 대릉글렌 센당 제위 지그터 대릉그 갑단도라지 가습즈 나란자양 난 지그터 제릉그 갑다에 난도니 샤난도 누가 가차서 근데 종이 타니 인지그터 갑다즈가 통통리나
1: 에리디 고소 아다 쳇땅 그쳐가게 라카니 아다 지난바그 기나바 근도다 소간데 카테들이 소라가 소만들까이 깨지 아다 반바 들이 어떻게 아타 넘어가 렌친나라 마르고 다른 게 치추 렌친 시기도 냥가던 데나타 원칠진아지 리멘스 호이마니 간지나타 당예제나
0: 응응
1: 아니면 그게 그쵸 성 같은 없이 만다고
0: 나리
1: 아티도 그때 아니 영 디그미 다우스 납상 그가니 지금 자도 요 같다 미 다도 고동나 천안바가 고디가 천안바가 도와지라 가나타 뭐마 파신 속바리 아이도 당연히게 되는 거니까 속까지 천안바고 노는다 속에야나 도와지 치
2: 他走动那边的年轻那边的就跟这些人我看来跟他们了那就跟他们的家车子讲可以马达达达达那可以讲地球跟卡斯维尔讲这部没课啊但多几天我那现在都可能出去了啊他忙完了你就把那出大哥说的都不能讲啊他说的可是我们心里面的那当然你想的可能多几天我那就看他去家里面的可能啊他托门
1: 갑상된 아 참석 그게 아 다때 그게 판토맨이 나 죽고 양나 때 죽으시면 오까?
0: 응.
1: 이나까니 피게들이 오나 좀 못. 되나다 너들이 오나? 다소도 나 박은데 같이 아 정든이 판토나 좀 많이 사는 거 그런 거다. 너무 미세미야 가라.
0: 리리리 리리리 관련시다. 지난번이가 아 다다로 주 번음 그 럼반다니 단타신 Tani terang lensin di nang asigi ranang tarshin go nugu kaab tukundi luk sambon di ranang ga chelin di yungwaay nugu gorm yang na shemji gi nugu gorm gila gandani yachin yang khinan bazo ranang ga nyam nyongri kaab dayi na ta jengi ta gong narisha kono ranang lu chunga nye khindi lop cha sung ta lop zang garam bandani ta rik zhong gungi tala lop zhongi shemji gi ndayi yong na di na di ta htani zung da tangi shera shichuk tang di waay da tangi ta ranang ga lgling yi zin naran raga yong na shera shichuk tang di ranang ngi cheli tang jeyu li da tang da sa sha zna ja sha sha ri dub go di jang ma ung pa ge ri jong shim ji ge ni ten da la yang cha na ba ni ga so ji na ra da ge lam khan da ngar li yang wi ja hi mon den sha wa tang da ni cha na ba ni ga so ji na ra yang te rang ge ti su la rang ge se li kon bi ti sun de be cha li te rang ge len san di na nga pe wi da li ja chin yang khna ba zo rang ge ni ten da ni kha da ri no da la yang tha pa ni kwa tin shi shi ni yin
3: Ngo ya ya kutin chi.
0: Ya, di nani kub kudemu cha hi delach.
3: Ya, demu cha hi delach.
0: Ya, cha hi delach.

ཁྱི ཕྱད མམ་པོ་རེ་ནང་སོང་དེ་ན་ཉན་ཁན་ནམ་པ་ཟོ་གི་ཚབི་ལོ་ཆུང་ནམ་པ་ཉི་གག་གི་ཆུ་ཆེར་གི་ཁར་གི་ལམ་ནི་ཆིམ་ཐོ་ཁི་གི་ལམ་ནི་གི་རམ་པ་ནི་ཐར་ཤེན་ནོན་དལ་ཨ་ཏེམ་རེ་ཤ་བ་ཏང་དནི་མ་ཨོང་པ་ཡང་ཨ་ཏ་རང་རང་གི་ཆེ་ལི་ཏང་རེ་བི་ཁབ་དེ་གོ་ནོ་གི་གོ་རམ་དེ་ཟོ་ཡང་དེ་རང་གི་ལེན་ཚན་དེ་ཉན་གོ་ནོ་གི་ལོ
되는 그 랜선의 그 참바 동원 소송 그 지역사는 그 참반도 지역이랑 송록전 그 되는 그 랜선 되는 거 같이 다루는 비단 그 참반도 고지기 마탑다디나 랜선 제마가는 아영 로준대 비단 그 참반디는 식토 유튜브나 바조 그래와 따라 참반도 지 랜선 제마가는 고지기 주의 이나 다양 뒤쪽 관계 되는 랜선대 동점되는 쪽에 탈랜선 뒤 좀 증간 커와 살자 좌희 등 다크와 담진 소식이 다크와 같은 세랑 등 손은 렌치는 이 남집 작은 아바 소송 그런 건 제니 당지 밀린 선은 아초 다양 이제 좌희 될

0: རྒྱལ ཁྲིམ མགསེར གྱི ཉ ཤིང རང ཉིལ སོང བའི གོ ཆ ཁྲིམ སྐྱོང དང སྐྱོ ལམ
1: ཁྱི ཕྱད དེ མོ ཁྱི ཚེ དེ དར ཚོ ངོན ཇང ཆུང ཉན ཚང ཁང ཨོ ཁི ལ ལོང ཚང གི ཁྲིམ སྐྱོང དང སྐྱོ ལམ ཉན ཚང ལ ཟིག པར དགའ བསུ ཞེ ང ཐང དེ ལེན ཚང གི ཟོམ ཚུག པ དང དོན ཚང པ དང ཚང ཚོ མོ ཡིན ལེན ཚང དེ ན ཚན པ ཐོང ངི གི གར ཡོད ལ ཚན པ དང ཡིན ན ཇུ ཧུ ཡི ཤིབ དང ཚན པ ཉི བ ཡིན ན ཅན ཚམ ལོན ཚེ ཡིན ཞུ ཉེ ཆུ ཚན པ དང ཇུ ཧུ ཡི ཤིབ གི ན ཤི ཇུ ཡིན ལ
0: ཅུལ ཧུ ཆེ མ ཆུང སིན ལ ཁྲིམ ཆིལ ཚ དང རན པ ཡིན ཅུལ ཧུ ཡི ཤིབ
1: རེ ཁ ནབ ཐང དེ ལེན ཚང གི ནང ཚོང ངོ ཉང ཚོ ཉན ཚང ཁང ཨོ ཁེ ལ ལོང ཚང གི ཁྲིམ ཁྱུང དང ཇོ ལམ ལེན ཚང གི སང གུལ པ ན ཚོ ཚོ བར གི རང ཁྱུང ཁལ ཁྲ ག ཚོང མ མང ཚང ཁ ཐོན དེ དང ཚན ཉིན ཐོབ ཐང གི སྐོར གི ཇོ ཧུ ཟ གི ཡེ ཤི ཇུ ཤི ལ རེ ཚང ཁོན ཆོ དེ མོ
2: ཨོ ན དོན ཚང པ ཆོ དེ མོ
1: ཤུ ཉེ ཆི ཇོ ཞིན དེ ཆེ མོ ཟི ཉེ ནང ཇོ ཧུན དེ ཅེ ཏར ཐ ཆུ ཉེ ནང ཉེ ཁོ ནི ཁ ད རེ ན
2: ཡ ཡ ད ཉེ མ ཆ ཚ གང ན ཚན ཐོ ཐང གང དམ ཚོ ཟེ ཟེ ཟེ ཆོ ཤེ ནར ད དང སང ཡིན ན ད ཨ ཆོ ཆེ ཚོང ད ཅ གི ཆེ ཚོ སྐལ དོ ང ཚོ ཉེ སེ དང སེ ན ཨ ད ཉེ ཆི མ ཆོང སང ཚང མ གི ད ཅན ད གོ ཆོ ཤེ དང ཨ ད དེ ལ ག ན ཤེ ཇོ པེ ཁན ཡོ ནར ཨ ཚོང ཟེ ཚོང ཨ ཐ ཏོང ཡེ གདན ཡོ ནར ཨ ཐ ཏོང གི ནང ནི ཡང ཨ ཚོང ཟེ ལ ད ཉོ ནལ ཡོ ནར ད གི ཅོང གི ད ཨ ད བར ན ད གོ ཨ ཚན ཉེ ཐོ ཐང གང དམ ཚོ ཟེ 나정고 조진데요 패치와즈 아 몬치와즈 자자가 남니 송거덕 사디랑 시 주기 조진데나요 아 단데 자자가 남니 송너근도 뭐 조지즈리 돈능데 인진나 아니 돈이 장아도 나는 거 돈데 송너게 돈덕서리 돈능 쇼닝이 돈능데 어 치게 송는나 송누고 아제름데 아 어쯤즈 우토이나 아 다 가와라 카니가 아 다 총적 근데 안넘스 그리모 아 가와 인진나 제주 근데 뭐가 총지 정부노가 다 너무 진 아니고노가 공사 시리 담은가 다 달음니 아는 거 제주 근데 그 총진다 어 종교단은 좀 다 혼스리 다 그게 이제나 또 크르시 노가 녀라 아 제가 뭔가 아 다 가와기 그 송이 다 태동되는이다 어 가와기 정부노가 제주가 총진데 거리 더니 아는 걸라 양다 총난도에 또 그쟁가 다 가와라 덴지스리 다 냠제가 다리와톤 다니 그냥 냠디스 아 가와가 다 냠제근데 고모나무 고모츠가 다니 타마즈가 고모츠 치치 다미 고모츠 스탐바페스 아 다 고네시노 가완데 인지나 다 혼즈리 데나다 코케 아르클라요나시 아 데나다 가와 가와가 그 총컹데 다 총진의 종제지 자리 시간에 다 총컹데 고시지지 다 고시기니 마데다 아 가완데 라코크 아르컹데 용데다 총진의 종로 나무 일이 다네다 닝게데 총나식 사거 아 다 고초 지니다 쳔나 다 총지 종노 골문데 고주라가네다 담 토마토스 다 교와서 아 다네다 카와

0: Shedjo, Nienton, Benama Choskuka, Kakriyan, Tintojo Kutri, Subgo Sikon Tumo Nomo, Subgo Tana, Yan, Nila Lazke, the Sakanian Mari, Sakamanina, Dutching Machu Tumkungo, Lutter, Chigna, Rishi, Lutter, Zanska, Sunda Chunas, Yan, Kai Kakrjo Huinana, Josanana, Nima Chimuskana, Gontrishigunute, Tamugitum Tlajun, Tamuchum Tlajewitch, Young Kakasga, Gontrishikaminian, Tamina, Young Lachter City, Lachter Chigal Lachter City, Tatru, Nimunga Risa, Tajalagani, Gontrishigun Yigi, Peli, Tirinju Tinsoma, Young Cho Nozi, Tanuga, Nitagalani.
1: Jogo从马德格隆的古木的东大城市。好的，好的，人看到吧？去年提供个聚会的东特兰德等呢，还见那个初二春呢，聚会的陌生人等呢，出现问候一个人呢，你过年买了几些了？他们聚会的东特兰德等呢，更加一个人的东的傻傻的等着过个。他们吃，给的嘎巴的等呢，公司等人呢，利空，粗暴跟龙子有呢，扎土个马勒吉利。 傻傻得得大哥哥，给点我用过过的，还认得没贴上呢。阿哥们没得多的，你要给个想我来个，等你见么人个。他们在接哥们的用过空了，阿哥们的更个说话是你呢，听我的用傻傻得得一个个。给点嘎娃个他干呢，公司上的空了呢，粗把跟龙子有呢，还能给你是送的等于担心他没些个个。他们吃。 그가牛总共的弄的，还牛用空这么整，得用稍微就用还真给切个。他们吃了果木的海景呢，还让东北那几个人个。他们吃了丹红的个伢子些就用还真给切个，后来那几个还让果木的些人呢，他很吃个，果木的牛空跟伢人呢，果木的咱呢，还吃了几个果物人呢，得用啥啥得得就还真给切个。 第二次个，结果没得，给个生活拖行到那去个。他们吃干吃个，多过去你看不到了。你这个什么样？你吃里的等于，这里里看一下人生是哪去个？给太阳些，我看个那个生活个等个，我们忙子还要说呢。你这我看俺的这里的等于，我看个生活的看到过去就用还真给切个。他们吃大众，还让你给我们的孩子跟那个咱呢，第二个干吃等样呢？ 可是些就得多的，傻傻得得一个个。阿哥们个，他家些那个我都多的样，傻傻得得一个个。而且一年看吧，地村就很给当地村中等学龄年轻，农村的邻居个。年轻的村主把当农村把当村村木人呢，村主人看看哇，大家这些当这些村主人呢，大家了当村村人，这些不大个了哇，还跟这些人当所有人亲人呢。
2: 地震不炸的人呢，耿重这三个东西。耿重下龙。现在上这边的卡巴金格，人们本土南巴东，龙城东扎金那个三坤汉街，看南巴个看不上啊。但是这个年龄的交警们的，我从村民讲着年轻看，我这个龙城个耿重下龙个来村人，这人个耿重下龙个来村了，我这个兰东镇东村这个些了，我告诉他们这里人。
3: 대령个连村地那样一个呢，阿米尔给克伦比亚罗布达切莫个，今次当参这个新几个罗布楞个，埃希亚卡米尔斯卡伊个当阿根廷的克根布隆巴个新几个罗曼的，就出从那个罗布卓子个边这一带等的，啊，克尔根一个呢，罗布中个杰姆热，第二几个马洪巴个普斯姆个尼特的呢，而且卡夫达斯个统统是个跟小军人。
4: 喂，德莫。我是马德莫。
3: 대문인데 뭐인 대령 렌싱은 아시나 저 특지 치시는 인 어야 대지 치시는 아 대진데 다 저 타월선기나 아메리카 콜롬비아스 글로 소프트 치모금 버름바가 3년 뒤에 지금 토노영 라키 템들 치는 인 어야 거든지 야 때나 토머키 다 렌싱은 여름 달에 런게 옷 쓰가르 디즈게기나 인요 톰소가 주즈르모 당아 저 나로리랑 좀 컸거든이 마소 소리랑 좀 좀
4: Nita
3: nimta
4: yetsosir sa sa chata nirida, so jengu shafi na,
3: tanga arik sirdir.
4: Chu rungi songi na ta rungi somnir ge germ tsangma yang dani tsangma kavda zgi na?
3: Tanga ngachaw sa chan de lokshok sare mu
4: ji
3: ani tong ani gelo ngaw song ta song dare song ta song de ta char dom song ta jang bo tere mu
4: ji ji
3: ta sok ko ge ngo stan tu ta shon ni sara sok ta yong ha ma ge cha chim da ge cha de ni da pa chen sok ko ge ngo di sok chi nong ni de kon na tom jang bare mu da
4: ji ji ji
3: a nim ta sang char dom sok chong ge ni wa si ni se ngachaw sok chan de sok chong 대도 내가 접자 뛰는 거다 어떤 거든 타시는 자리에
4: 제
3: 네 어떤 거들이 아니 보통 타시는 데다 한 만터 내가 동통이 마음 정도 나와서 그래 뭐 다 보통 나라 마음 정도 안 되거든 스칸디랜다 시그사는 얘가
4: 제
3: 옛날에 여러 연구 연구 스칸디 찍어봐 찍어봐 못해
4: 제
3: 너무 그래 마음 정도 여러 뒤화 것도 통통해요 가스에서 좀 좋다 할 겁니다 다 말로 통장 아니야. 통장 뛰는 것 같아서 내 뛰는 거 어인 배달 지금 오늘 뭐. 응. 이 아니 다치 좀 생각이나. 나 제가 카톡 때 스타블리. 아 아니 인터넷 때 실제 그 길도 없어 오늘이야.
4: 제.
3: 아 길든 거 카톡 때 다 런던 막 길든 거 제가 너가 니래 그 망할로 길든 거 찍고 너가 니에 찾지 또 무슨 데도 복선 보는가 길든 없으면 좋겠냐. 정말 알아.
4: 제제
3: 다섯 총나 맘정 아니라 아니 좀 좀 좀 말해. 응. 아, 다 망시 딱 되게 저거 말이야. 되니 통정 아니다. 아, 이 그만시 되게 좀 저기 와서 말이다. 진짜 개근다다요. 그래서 아니 좀 좀 좀 나가 또 되는. 아니 그 횡도 공청 좀 좀 그래요. 그럼. 저리야 단 통정 될 거 선들이. 안 터지게 아주 관리 야 맘천도 좀 버려. 그러니까.
4: 제제제.
3: 네, 됩니다. 시안 건너 시안 유기질 섭취를 했지.
4: 제.
3: 이놈아다 전등근이 그 챙기자는 나가 숨어 먹지. 역고 그 아니 체중을 쟀더니 역시 게르긴 거 쇼크니 체중을 쟀. 다음에 잠 박지 총리 그 쇼크 아니. 다들 아니 그 챙기는 거나 너무 나 박 숨어. 당연히 되는 거야 지금 총리 그 쇼크 얘기 나다. 전님 가인들이.
4: 제.
3: 체중 잠보 너무 시안이다 녹슨 어떤 일이야.
4: 제.
3: 다들 각도 데이터 마르기 Мы надо тащить дела дивухана авая корковесорна. Та ти дивон виду ти корм тумамада шеджилар дивухана тофоз дивзунен гому тофоз. Ата ай кечса к джигри.
4: Та картуттег рынгл хобжинг корм те ширкун дан явна рынги чи чи ерджилкан г дондыг иначук. Яна чи желкан г нясиг нюа иначук. Яна рынги чи гергин та татни рынгл хобжуг иначук. Чи ширкур сетин на рынги нясиг тони чи желкан г дондыг сесиюк. Отон ай бешга
3: жонжуфтуа йонжота. Нитима тигин сарнын грэнде ян закожан багын дерко ачан ньюэртино сиг мохчик дада чо со простомена шина байна та фома мохчик тогэз джодэнага пача мамдогнан жого тудай мечо юшони да лори де эрса гэмбэ танэрмо эрса гэмбэ кадыска тэзга ина ю тун чо эрса на ю ту эрса гэм ньюэрсэм татарада шигта куридай начин кэмэран жого нази мечо ярсан жили сонтая
4: хэжи
3: сонду тагита та тавда такотар газом чокра та монсакар керешел то мог да ежер то мод кавда ежер та кача нам зюстан етни гомоте ни креяса гостозин та кача прикра да там тая
4: хэжи
3: тому ви ту та потомо та не шедже кнезина нешка к мне да нервин да потомо аргизу
4: на хэжи
3: да чонгра да ни тон пачер ни тон чевгендери гомба контон ина чокконда чо чан жостон нихши серконината та тома янсу зачавте на мохчикта дистни камдана дан дамо нерг мохчинара ятун та ситтон утарна ёо бияга
4: жи
3: тегата тачи ше дитандер каргину ялан та чон тарнанада да чо кчо юна чимзги далорина дан да чо тата чо коркда ансоро тонгада да чо тилми ялан та чо гти тамун тарнанада хачи тэгээд хүүхдүүд авто яваад чадхгүй байгаад тат.
4: Яжи.
3: Тэгээд энэ дээр тийм нэг жигэм цогтой ажираа тийм нэг жижигсээ. Сонбай ноёо пачер. Жирт симптомууд авдаг гэдэг нь очиж ирээ.
4: Ажи. Прикалт хөтэ дэван нэгний та селэн ва нэзга чаш их корон жоо нут ти дэнжизги кавдазг нэг

0: 야 저거 데모
1: 아 저거 괜찮지 데모
0: 다 데모 데모
1: 왔잖아 주제
0: 어레레레 저런 시죠
1: 미스터 챔피언 간지 커 세키르 존 세키르 곰빌라 장 코트 그르겐 탈수 아드크 생양다라 이건 진짜 이미 샌드는 좋아해 대우 섭세 같은 거 뭐지 이르스 거나 기르크나 칼코서 주파 코너는 진짜 개발한 거다 김투 두르지 간젤 안 삼지 락시스 그라 기타 김투 렌솔 안 삼지 락시스 그라 기냐 자미 요 안 삼지 락시스 그라 기타 김투 게르겐 다시 소넘 소넘 테라 김투 요거 담 버큰 뭐지 아트 곰보 코사나 오 자가상 그 절에 삼지 락시스 그라 기타 그 락시스 퍼퍼바 김투 아크 테라 다시 그토 와란 삼지 락시스 그라 예
0: 야 과렌치
1: 담크 지마리 와자지 메가 타라 체진 데지작 메가
0: 야야 디모
1: 야 디모 아크 텐테 디모 아야

0: 야 동남바 제나 데랑글이 친데 그 치 토민 참디 럭지 르만드 그 모글랑 비 캉치 치 탐치 르만다 그 세니 망라즈 인 어 망란드 소스런 참디 럭지 등 양나 갑지미리 스나리와 샹켄치 두고치 디소통 고르쿱 담지 시네 리스는 페브라 갑스시 레 워크인데 냥컨 두고스 그 카브르톤 로간스 두고는 그 카브르네 렌즈 인 야 펀다디모 원야디모 인초디모 이나 디모디모
1: 오케이 땡큐 린툼 직마우나 르마 레프티클랑 위 로글 콜릭 네마가 르마 사르치클랑 위 로글 로글 로글 닌도 야케 겐게글로도 다냐 케게 로블레디오다 오리 소블즈니 아하 사르치크 소블레즈
0: Ri,
1: kadınki.
0: Ya,
1: kabji milisi na kodgila godi mu.
0: Oya, oya, tiki chi.

0: 야 저거 데모
1: 오 데모
0: 야 드네 저 테랑 글레친 지나 시기달레 라만드 무 글란다 참딜럭 치커디 양나레 와샤키
1: 어 림치 지미 나가 관군데 직심 전이 냠는 거 동린 저 코트게와
0: 관군 직시초 니아 거 준비 지나 코르글라디모
1: 야

Yeah,

야 토나바 데나 데런 거 추르캅사리 타퉁글이 쯩더게 치 토머랑 아치르만 드그모글랑비 형스키키 삼칠은 만다게스고노게 말라냐몬디에 냠거로뇨즈 데나 샴니 고브드그노건 삼디르기 응아르젠테르캄고밀리스 마싱킨체 두고스크레와 타르트 두알르게 자글랑비 아카파마세네 돈은지인 돈은 데는 데런 글리스인데 삼디르기스크람 양나캅 지밀리스 마리아 샹킨게 두고요나 특급된 직특심 일거슴든 나가든 특급된 직특심 일거슴든 특급 다 통과 그런 데니지니 리즈노 페퍼가 없었어.

Yeah, demo.

야트코나 바테난 참드는 아치 테릉글리 신데그 고브드그 타르트 샴니르마 알와도르지 세팅글랑 비 에만츠 모보스 군노가랭데 나말 한지 그 생긴 뜻 보지인 지적 틀렌 동사비 원데시

나 저를 찐 집안에 다막니 임비 디어진지 최초니 콩컵의 도짐슝지 항이스 파미 종라신니 참제 등 스시샤지르 곰기들라 파머를 찐린 제등지 탑담반네 남영 생큼 맞추기 빠르 야르브 차딘지 외치지샤지디인

Yeah,

0: 알아 렌체
1: 아마 아까도 들리지 뭐
0: 아래 공 장송 만큼이 원래 그토가 돈나라다 나 탈거다 요라 마송아 체크 사카나 와요야
1: 아마 아마 다 소소소 원래 주 아래 공 장송 만큼나 다지 니야 거야 다 참아서리야
0: 아 아래 공 장송 만큼 다 사거지 지거라다 원나자 너 간고니가라 대치 송다 직치즈 사타야 너 간모 송거 덕테나 케니 아득치즈 요노 초막사세 그 초치 치티라 다 머게 크르모 템케니 마람밥 틈노르크
1: 아마 댕기 에 지 아니기는 무즈 찌가 손속기
0: 머게가니가 약 처먹은 건데 땅이 힘들다
1: 아마 무마즈니나 나 닐라나 아마 맹크나지 치즈다나다 다르츠칼로 손놀이야 아까
0: 오이
1: 나 맹크한테 니나다 닐리 맹치구나 축구진이 구어모 지나 리콘 사자기 때문에 나는 좀 화롱 사자기 때 나다 부산 주지 말이 봐
0: 조그거 알아 난 고록 거라모 난 나쪽으로는 계속 화롱 거라오 초로 거라오 장송 만캉니다 샹친 용기 냠리 만지구나 죽고야 만른다 까지 메크 나 가모랑 아니가 더니 덴톡치 거랑 아다네다 아랑기다 골모스톤스가라 쿠마르구타야
1: 아마 다 쳐숨기 땅 니라 능카타나 언사마스리 다시 죽으지리데
0: 야다 춘 요나 마송공아 카퍼즈가다 땅땅지나 하고 나빠 마리 냐테라 템메템 요크
1: 아마 다마즈 뭐니리
0: 망가모
1: 아마 나체 맹킹그나 카프론자스
0: 어떻다래히 야치 치고 트거 든슨
1: 어
0: 젤든 거트
1: 어
0: 든든 데야
2: 슈캉르 콰르크 나나 장송 만듬 린저 바그널 숑나 장송 만듬 장르신 용캄 츠나 장송 만

0: 성지 촌친더라
1: 촌친더라 젠구샤 성지 촌친더라
0: 촌친더라
2: 자성 TV 년군 접근한바 최초의 모임나 다스타 최초의 년신 농심반대는 총은 영적 년층 큰 5개의 농층지 총친들하게 랜층인 남바치 띠따르드 나초 랜층들라 년벌 르가스시 나디른가 랜층 돈증바 체릉조마인 디른가 랜층디 능드 니체나마 스당회 등 카히 알라잉 아망르 아동는 스테르 스고고디시오비 체적의 레리진 시드니 버가스시 디나 톰르 총은 영적 년층 큰등 중공 세코 종어 아종멍멍 세숑니지 소치비탕 총은 영적 년층 큰 워크의 롱친 등 암두 년층 총은 워크의 자름 영적 년층 큰 세코 종 아르그니 리스레 예코의 영적 년층 주 세코 종 아르그니 칸치지 겐집시피 샤바르게 포스트그미 오지 땅회 된신 된더 스케방아비 크 제발라 멘테데 산신능쇼
3: sabi tam ge wa mu ko char jin
4: chum chin sen nu na pa ji ye lu xi ge
3: mi bu ren shen ge lu su wo ren cha de ge ye nu zhong hui pa xun ge ge ni
4: ban gen de jin cha chu mei du ne gen de jin na sabi tam hui 当中国空刚当生物眼当家人痛啊眼看么个眼么子眼而这个你要让痛家忙过你刚忙说了而你姐子恩四八个不得个米我姐当会担心咱的是个吧哪怕

0: 야 디나 슈니 그치 이런 거 잔시 안뜨가 녀셔와 시시 부자라 잔시 안뜨가 녀시 그봐 세훌 자킨데 니가 야라 가스트 같은 거 잔시 슈니 그치 잔시 안뜨가 녀셔와 시시 부자라 잔시 안뜨가 녀시 그봐 세훌 자킨데 니가 그 조시 그 잔칸던 죄 조이 야 슈니 쟤니 그 서즈 그 잔칸 죄 쟤니 그 조시 이나 파마 샴슴 잔시 그 쩌트르 샤츠 더 조저리 사우드 아고타 파마 샴슴 잔스 쩌트 자츠 고송아 야 슈닌 단들 근고 삼다나 쇼
1: 야르소 다다이나 테릉 사첨 도트음 도르메 니마 칼르 근트크 아 따보브즈가 차트크 거더 요니 따즈가 절은 거직 요나가 아 디크샨던 비르거근 남바튼 흐뜸샤 난그글은 흑스 모요니 체토나 쩌파 망그 요나가 아 뜨크탐치 바나바 드니냥 큰탄 탄큰 남바소 아 사치르종 르만종식 뭐 부스 박탐 그 파산드니 아 달산즘 거클바다니 테스티케니 마카노데 아 토므릉아릉 게스 코콤즈긴 비 차니 아르카슬릉 거가스즈게라 토흥릉 거템즈기 샤바드 차브치 쳔남바 쳔마 샤토데라 아 따테이나 테릉 아르카스와 비 흐탐즈고 그 가야스와 비 차르즈고 그 샤카이치가 남차 쳇즈기오 그 니르장론데와 사르지에카즈기오 그 나다콘다 다티랑 사라둥은 코르즈고즈 그 드그라 쉐브카르 쳇즈고즈 그 잔다르 무바즈고즈 그 단돈즌 바그 까나프치그라 티차리 이탈리 흐송도르지 토킨달리 이탈리 단 카그남 그 쳇게 돈차그 흥 이탈리 하마 샴슴 잔즈샤나 쳇트르셰기 시위 땅니 마라라 까와즈기 시세코 갈롱르젠나즈기 시세코 칼롱첼롱즈기 후고세코 그 예모 나트즈기 쳇고세코 가 디르타니카 가카미케 칸나다즈 르르고 토파간잔나다즈 챵살레나 칸당당칸나다즈 라세디카 쯧시당칸나다즈 스르켈레니마 칸당칸나다즈 카타니 니흐치고 샤야 오야 샤야디나 갑쩨트크 쳬르부요 니흐샤트크 욘드니오 나즈그마르야 나소티고 문드마무니 나소소나가 고마무니 나페크자와 크르마무니 나니크르쟁 아티마무니 나셈거자 컴치마무니 인도모가 나샤쩨쩨디라쩨쩨 나쩨쩨 나시쩨쩨즈그레타 Tēnāng nīrāng kārīpā yāng tōng tōgō nārī, hāzhāng tāgā yāng tōng hōgō nārī.

0: 아
1: 아지 아지 임응해줘 끝마지 그래 만두나
0: 오오
1: 알라 또뭐 제가 아직도 떠서 죄송이네 다 쳤어요 고늘고
2: 아망 춘초비 양신양을 대신오비 알랑가 대모 아망자 울루어땅 아르흑바리 돌비 그리스엔 차르
3: 가멍지 판으로 왕들다 댐비 가와 쪼빠 톰친들인 지르진드 잡비 스빈 차르크 톰친들아
4: 야 다들 티친당괴 형님이 냥큰 쪽부남바 디나 참드니 영청미 산느가 첸득글릉비 드츠세르군우글랭시 냠세지죠

오 생아라양일린야 온다 오양게 고고 온다 오자할예치마고 생아라양예 오 생아라양일린야 hondi zo pi to and the gura and the zorgu

오 생아라야 엥일링고 온디 도양토 안다 마타 온다 도체라예

0: 자성 제비년 군족 분남바 다양 대초거는 게 다른 거 촘친더라가 렌센데 스동침드는 조고던타 다른 거 렌센데 제랑 로마가 좀지게래 됐던 체적가 년름도 좀 바긴 레첸디 좀진간 커와 제랑 자히 땅 스타클와 스탄진 초 제초 스타클와 아근적 제랑 땅 손은 마른친이긴 다디모
1: 나초치 비르스티게 도라
2: 오피워요 히르크상캄
1: 리피워요 젠조의 카르톤
2: 나춘시비 옌리지제 쪽 쪽고
1: 중조도
2: 나춘시비 가스제 카르톤 렌즈 따당 고송지

야 아리 때나 조금 충충 청마게영 아 나초 터몽더근노그 세라 충충 나 충시비가 슬림천데 연주 아 때는 초닌 지나영 잠바 리리그능나 조금 충충티어 로카 등 잠노그 아리 슬링 망아즈기 쳇더고 리시요 디젠거 조금 충충 청마게 십던 용고 아리다 조금 충충 청마게 히슬때트 아 다스캅 돈덤비 제치 디치시비 디친 단지 속송스가 아리다나 드치시피 니몬다 땅데 다땅이 포자르짐거 단 준텅진 아 갑수구진거 두구총총 망아즈 히타고 아리다 디초나시거 실러릉나 나니 샤프투 참나 나니 디한치니 셰파세나 나니 가나스템세나 나니 아 도모거 두구총총 시거 망아즈 그렇다 두구총총 더 참마거 하랑랑 근 준텅터 쎼따토니 다땅이 하랑랑 그 단기나 갑수고 있는 자그 하랑랑 깊수고 있는 자그 뜻하마 원고 노르기나 시기념 가니 아 대한친 인기나 영어릭슬 망아즈가 따뜻다 조금 총총 청마그 역고즈가 따뜻다 리 뜨이등나치 지수군지나 영 조금 총총 청마그 톱중거 샤등 쇼니 하랑랑 그 산지근 존통디 시기니나 도성이 밤아등 길긴 탐지기 인기나 영 디수가 가스터가 체마 총선 망아즈 노출해 주다 시기 가치는 건강 진트 아리 뜨나 두구총총 성마가 십던 년자 포자림거 나섬거 원마일란드가 뜨나 행럭실럭 서바즈냐 주일라 디른거 나총시비가 슬림층거 찬총 선부는거 아 단지나 다디오노거 릭틀레리리즌 성망 오스트즈가르 디즈겔 하리엔 형님이 두고 총총초 떠나 청마그 십등 유언자 포자 김그 림승 원마그 초그 럭실 때 아치 영치를 종화지일 강르지 등나 멜락 조바 정숑영 디는 지미 남터인 헬라 노리 카지르경 차등차나 랑도돈 세고노더라 하리 대릉지나영 포자 김그 사샤그 럭실 토니 자그능니 사이 제그능니 데미 럭실 서바즈기 쳇드 고르시요 떠나 두고 총총 청마그 나 조르조르히 십등 유언자 보자 님가 탕칭 돈주이 담바 헌데 기저나 돈주바 등 데실 토 노르 잠츠 흐터 초나 일슈 기시 키나마 조 두고 총총 청마고 뇽즈 리트나 가우치라 난튼진 후이타르트 부자 님가 다롱 탕칭 돈주이고 담바 헌데 기저나 돈주바 등 데실 토 노르 잠츠 흐터 초나 예수 기시 키나마 조 Ri Tirangalak Shindanjina Yang Chuku Chung Chung Changmaga Narjubka Longa Markara Nyambi Wukajili Jambi Nola Nyarjunga Rivayin. Ri Tichunijina Na Chung Shibiga Tsilim Tsinga Chan Chung Sambuga Nangtun Rigdizi Shung Ushu Juyil. Ri Da Tsinga Na Chung Shibiga Tsilim Tsinga Nanga Joki Tiginjir Tipa Gashil Rigbi Shkarkungda Sambu Cheta Gojigsiyo. Tangdi Joki Tiginjirga Nanga Yang Chuku Chung Chung Gangjin Sanjibra Parwa Chanlinigi Langnuga Shila Langtia Malam Segundera, Tukuchong Chong Jim Gentukalang Nuga Shila, Nana Homa Chong Chong in Segundaniga, Cheta Gordisio. Re Tana Gabto Ti, Lang Jessala Gashion Nuga Tukuchong Chong Samagian, Nimbi Shurta, Shila Niamundaniga Yokos of Jungjunga Rivayan. Tana Tan Chong Niwa Tipa Gastikananga, Shidung Zira, Anastam Zi Cheta Gordisio. Tana Tam Marchigan Jun Tang Yoni, Anastam Ra Shidung, Ridung, Nirjin. Tianjini Kakhrab Jaker. Nung geese, Tukuchong Titunak Sig, Tapsin and Narnuga, Tukuchong Gamanga in Ginayang, Rangang Sam Chir at the Yoka, Tana Pootar Jimakata, Pootar Jimga, Tipa Gastikananga, Chetakojila. Jigiti Tambari Piskar Kungananga, Tukuchong Tama of Jinshi, Ta Azu Tangui Tuna Munta Tukui, Ah Jichin, Nutunga Stamjitsi, Chetakojisio. Tianjini, Shisum Jiloga Jindunaga Nogu Tukuchong Tama Migatani, Dasun Chet Gangin Danjina Tsapurgatanga, Nachung Tsapur, Gangin Nachung Tsapurgatanga, Nistun Yetiri, Da Zuagati Nihug, Barangin Ditana, Ta Rui Paruseni, Shisumsga Yukwazyuk, Danjina Pojar Yunga Tiran Chetakojio, Tana Dijinta, Ranga Pasa Paikan Zijung. Арангнила вэгч чи самногын дитэн гамманг зэ хэсэг голи системжэгөнө төгөчөн чон чон цангма
영이나 무회득들이셔터 당디 레위 파르세코노 시스템더 대릉포 잣자염근이나 견도이지 아리 떠나치 디츠 담진라 땡 당디나 중시비가 세크 찬총 동우 조키 드긴저기나 아시가 당디 따디기오노가 레지니엠몬더니가 냠스치뇽주엘

0: 샵쪽 안 얼을래
1: 전 개근 빠진 러를래
0: 난 허리 튼튼 안 얼을래
1: 족보 천사처 제초 나초시비 같은 렌즈죠 조기 튼튼전

야안형님이 하나 조르르히 십도 뉴나 님비 쇼르다 요코즈가 중아 초영 더스타비 실르 녜모르다 요나 포자르지만 디와자 유마르젤 디라나 추실 삼치 요과데 포자르지마케타 포자르짐게 나충시피 가치케 찬충 동우 조기 디긴지르 거스컬럼 더블질란 가타가 파마이나 초코 기르게이나 초코 나님게 초코 총총 젬바 몽즈가냐 줄리나 초과 리 드나가 신념 찌그트 렁치에 말음세고노 실르 녜모르디 신년 주엘

0: 야 형님이 죽고 총총초 다타치즈가 산지능진반던지나 나충시비가 즉 찬충니와 티바가스틸린야 단성그 티바가스틸능아 시중즈그라 나스텀즈그 체트고 즉시요 다나 죽고 총총성마그 나나 시중아니나도까 나스텀아니나도까 아리 다나치 나나 텅디 고드요노그 시중즈가 년주이 시중디카싱아 다 니토크 닝니비 Sochak chong chong zi kargi charwaan di siig sannang chi go ni damoz gir. Tana kargi chasga charwa di sannang chi go ni na. Di hanchini kargi tab gopa chasga teni da tengi harang sannang da san ni na. Di shuwa toko chong chong changma ga samzig yu kwa zig tong. Nang gi si si zhong di jab lo si nga tse go go no hi go no ga tabshara ni li chasga jo kyo ka di shuwa yang samzig zig tong go.
1: Aga chong chong abu, charmbab gunung deta, shiha shik singa yuk. E chakagari.

0: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야 로프트세요 교수 데모이나 다테랑이 세쪽은 아름 그냥아 신태원 땅 키아마세라 가나 가나즈가다 신태원즈가다 그가마니가다 번터가 죽은다 다니타 걸르지그메츠가다 샤차즈 못하니게 람크크던 단도즈 하하하 테랑타 카능아사 게심부즈크던다스 다니타 신태원 파르니프시크 좋아하던 다니타 신태원 가마가다 샘디기 단도즈 아캅샤차 레리 다키 신태원 만진 신태원 그 가마가즈 못도스 답샤샤 근도스 오 토뎅고 지토니타 신태웅가 아마존 땅다니 간퍼리 손노타 어르티 땅다니 간퍼리 요구티타 샤샤 근도스 어르티 땅다니타 응초사 아겐스 땅니타 신태웅가 마근도스 아크샤샤 킹 어르티 땅다니시나 응어 샤프 어르룽크나 잡소나 녀 참마가 조드그물이너 답샤샤 근도스 오 토요뎅고 지토니오니 간퍼리 손노타 니가 천점즈그니 퍼리 요구티타 샤차 근도즈너 천좀 더니 땅에 조사 아진스 다신 태원가 막은도즈 아급 샤차 제가 천좀 더니 시나 뭐지가 천아 리소나 니 참아가 저 드물이너 답 샤차 근도즈너 오 다양 된거 지든 땅이 간프리 손노다 자튼 진다 가 가라초즈 더니 다 신태원가 막은도즈 아급 샤차 제가 아 가라초 겐거즈 다 제가 시뜩 나초 더니 다 땅이가 당업던다 샤차가 신태웅가 마사지세 쿠티타 신태웅가 마근다즈너 아크샤차 칭아지지스고 소나츠고니 몰름지게고그즈너 던다샤차근도즈너 오 토레츠고 디몰름 쮸모잠나츠고즈너 던이타 샤차가티티도 소마즈다 신태웅가 마 쮸꽝쮸꽝지타 가이크라츠오디난두스너 데던타 신태웅가 마근다즈너 아크샤차 칭아사난도나 가이그란다츠고그즈너 던다샤차근도즈너 던나 니 가이그란도 치게이츠고리즈노타 신태웅가 막은다즈너 오 따산들 제가 치슈르조 천아지 동타 약가라조 토가 흑끝치교 동라타 약가라조 덤버덤비 창조너스 답샤차고 신태웅가 막샤노 따라타 슈르조 천아지 동타 약가라조 토가 흑끝치 잡동타 약가라조 슈르조 아라슈르 다른 급 슈르조 작동너 답샤차근다즈너 아유유유 땅 슈르조 작동타 다초리마 골 땅이 주사고즈 된다 신태웅가 막은다즈너 아크샤차 다나 니초 양로즈급 친구 가야르나 통화통화 다킹아 사트는 답샤차긴다스 오 또뎅가 지토니타 고 가야르나 통마통마타 신통가마 카나 아사즈루타 샤차가 니크나 치탁토노타 샤차가 니크나 다니타 신통가마 랑가 시프트케 쇼선 프리츠온데 디지그니리타 신통오라 카르가 아마니게타 데치킨 소아로리다탄
1: 가르 초심 자위 가르콩
2: 노르 로그식을 인여리 가르콩
1: 시립저 데모조위 가르콩
2: 로스저 저충 저위 가르콩
1: 나초 로르 단세아리 피 가르콩 주보 총총초 다타 치초 나초 시비아가 틀림친저 아르비 가르콩 거 참프르식당 나치 히시 초모르 알로르거 제츤잔

야냥이비 두고총총초 청마거를 과시양고중아 십등윤자 보우자김그 캣츠가가 인도 모즈 리시아가 쳤던 죽주이 두고총총 청마거 영킬 마켓나 하른거 닌 코로나 요노 나님그 두고총총아 젠바 지 캣다식 쇼라 그치 그치티 마켓나 허르송주 제민인고 리 킬 동무 긍인지 등나 다 보우자김그 시엠마타가 얼로르기 등담바그 두고총총 긍멍즈그 파처 히지르노크 Tana shibta nyua, kangayin zi tanga na akha zanga kha ka khu na matka changaz giyo. Hargana mangda lena shkun, chakhel. Akha zanga kha ka khu na matka changaz giyo. Hargana mangda lena shkun, chakhel. Hari, tuku chong chong mga zika bachir khir yo chir. Tana tsangamaga samjig zika thongra, po utar jimga khil aga nyua mu

0: 되게 송에 저 잡종아 체스페 오는 나 전부터 알기나기는 말이 달라트는 말이 정천나 지금 장군도 마치사자 오는 철나 제 동크 유행나 조카 메나 조카 제게리도 세주도 배당나 아다 참이 알기나지 아 참미도 다투까 되겠다 아다 당선 다자라가 세주라도 배나 아니나도 배나 다 차페 죽노 차자 친노 다 얘는 돈이 누군 너무 차치 되어늘 된다한다 카와가 송에 년통도 배노다다 다 니망아스크 아주 더니 히 더무스크리 좋아무이나다 저쪽 거 너무 좋은데 지마 송요메 더무스크리 나다 주우스리 다 그래서 이완제 칼라 저게 까무스크리 시자지나 저쪽 거 너무 좋은데 지마 송요메인데다 니그르 지지 말이 뭐 된다한다 카가 송아 년대 송아 달음나 잠이 단 니망아스크 디 에 테니아르 덤 덤체가다 아제클라슈크 아 라카세조 단존톰 아 데슈고 테나다 차펠라 치그 테나다 아 젠데글라 카네세스나 카와 쿠가 쳇츠코 단존데 지마 송논데 다쇼니
1: 하리 춤콘디나 공고 쮸진데 덤젤리다 땅이 슈청킨가 양던던데 치히 터쮸이니나 디코니오지 카다리에나
0: 공고 다 데고 미데 땅에 마초 총근거 다 첨통되게 제너리 카가 인지나 아직 말그 아니 지라 간다고 타는데 제 외체되던 다 카와가 찬인 거 토통나 어느 채터 누구 너 샤초 반다 뱀초 제히 첨토 제너리 야 뭐 니망아스 그 지 게티 잠바 그런 다 그런 거 찬인다 노체 탐나 나 고무가 진심도 참무군들이 너무 그 도와잖아도 당은 저 참근 그 조든데 참터 조든 되게 조든 너무 인지나 조 가와가 그 헌터클라카니 셴들이 가와가 뭐 처제가 참 전섭적 오지리 되게 리와도 요나나 예 요나나 그거 데코르가 헌터 너무 잔놈바 너무 분석받는 말이 게티 다초 너무 그 조즈 요 트요나 초게티 되게 헌터
1: 시그펀스처바데요나
0: 야야 땅이 꺼내셔노 다 당선전나 저촌도 시그 다자게 저촌스 글로다노 다 된다나 니라니 니근 대와다 지스 미스 아 대던 대던 개와라다 망아 숑기다노 땅 개와 숑도나 응나 라미나 한선이가 하츠라 지시 되게 돈도 세나 샥 다 게디 지 미용나 다 좀카나용이 좀 나던 데등에 하는 거 기억한다 전에 시군데 아 정통가 뜻이 뜻이 있나 다 좋은데 헌터다 좋으세요 뭐 대 대나자 답겠다스 도마 이제 나다는 거 헌터도 자주 있고 그게 이제 바로 보고 이제 잠바가 저 찬년다 너나 그거 놓치고치 냉글라니 저 너나라 아 다 다가 가짜 세대 특히 너나라 다 얘기라도 속았던 뭐 배대던 저 너나라 친 게디 아니엔 땅나 아니엔 더 팔는 일이 더 녀석국 가짜 실이 되기나 더 아다트 녀석이 되나 어렵리 되는나 얘기나 더 어차피 실이 안 너무 나가니 다리고
1: 그래 과정지 슈니에 티공고 교훈의 당절 대등이 진등의 소화촌이 마마망 초거 샤안드 모차 땅나 냠주고사 강도존이 나양 지세나
0: 야야야 다된다나 너무 그 조제 아다 돈돈도 못 했다나 돈을 이제나 저 찬년주가 놓치 타비오 까미가 근데 이슈군을 다도 막고 있는 게 있는데 뭐 타나는 무저리 너무 그거 놓치 찬년주가 놓치 타는 거는 뭐 샤쇼 빨리 오 까미가 니아모나 가니 니 참마 추 니언이존 야무나 그거 세군도 다 니 잠바 얘기 티에나 초시군우데 라마리 테뉴암 테 삼바모나가니 다

0: 또 고자비 와능게 찰
1: 렌든 쇼메텐 체르비 예르신지 포냐
0: 알르클 상능게 제르비 강중근저크
1: 알가르틸 몬든 제롤비 아르스르 제르당차 와능 춘지 포니 타동리 찬
0: 와능 춘지 포니 타동리 찬

0: 자성세비
1: 갑지미리스는
0: 랑게
2: 喂。

0: 야 저거 데모
1: 세상다시
0: 金川的大年可以往去管的人
1: Bamsu
0: chik

0: 야 저거 데모
1: 데모 뭐 데모이나
0: 아 데모 데모 저 때는 그 레슨디나 아시기다 레슨데 그 치트민 삼빌러티 러월 할롱 터클랑 빙고가 알롱 세스 군어 세링데 스가 크르지인
1: 에 탱타키라 탱도이나 택도모 당고 체바 군데마나라 치크민
0: 야
1: 니가 레아도 그나 세코코인다 야 가슴 기능도 그거 답변도 와서 뭐 작거든데 저기 니나 나가 왔지 토한탕 니스케피테 나드네 좀 시아디도 니 도모들이 잡다도 것도 기아라지 심베트메라
0: 야야 니 제제리와 따르트 고터트 가샬라
1: 리와도 오케
0: 나 리와스기
1: 리와 스테르틴 소가
0: гэтэнкэ тунгэ кэбжинсэ энэ
1: дат
0: тэр жон нот ахимахтан серчин цу гэтэнкэ тунгэ кэбжинсэ
1: оле
0: яа тэна кэбжимэрэс на кодгэ лаго
1: яго
0: яа дэмо
1: яа дэмо

0: 야 저거 데모
1: 잠깐만
0: 데모 데모 데나 조테는 그 리슨 사르반 디는 아시기다 레일왈 할롱 타르클랑 빙고가 알롱 세스군우가 제르근다 스간 삼딜가 치크지 양나리와샤 치스요
1: 오데 오 안녕카 용나랑 덕지레까니
0: 요리
1: 오다 투 먼저 받아 쳤던와 동어 고장도 건거를 시켜봐 용나랑 덕지레 끝니
0: 야 과든지
1: 네 나 도마 텐저게 투지 투지기 같아 그쵸 지금 저 여태 사와도 난 튀는 게 다시 요모나도
0: 나리리리 응 다니 레어스시죠
1: 레어스다 연결시점에 안녕 그 첫도모와 지 먼저 막을 건데 거리나 좋다
0: 야 다나 갑자기 미리스노 레어스 잠이 그모나
1: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ah, ye
0: 야 저거 데모
2: 오 그거 봐 데모
0: 데모 데모
2: 오 린쯤 지금이나 골로가 그러면 골로가 그냥 망을로 거두기나 와
0: 그러면 골로가 라스틱은이 메야 스틱 거두기고
2: 야 거든지
0: 데모
2: 야 데모

아트가 아트가 아 잔잔 시 도사야 아시 동안

야 조금 남아 되나 대릉글 예선 그 치토므랑아 치 로왈 하롱 타르글랑 윙고가 아롱 세세니 스티르기 냐모시가 냐음 그 로뇽너드나 대릉글 예선 지나가 신킨지 냐근 쪽보 하창 그 멍거드나 레와 샹킨지 쪽보 요나 아 다른 레와 식샤주 고르급다 단우 쟁근이나 아 깜드 그 뒤초통 고르급담지시니 리스는 페퍼가 없으시

Yeah,

야 토난지 가나 워크미 넘버 2 내가 소위 들서 코딩은 그런 참지 럭키 나치 에코 토모글랑 위 아크샴바스 군우 레양데인 테난 레양데인 넘버 2 등등 참이 뭔데

0: 나 저르 진 집안네 다막니 임비 디어진지 최초니 코커버 도즘숑지 한이스 파미 종라신니 참제 등 스시샤지르 곰기드라 파머르 진린지 등지 탑 담반네 남영 생큼 멋지버 야르브 차된지 워티치샤지디인
1: 자상 TV 더든 티친남 제 상클란제 타나 와르쿰디 영아치 나바수그 세닌트 알마 카와 하무글랑비 바릉시무시니 머리시고 지냐무즈그 고르교 타나 나바수그 튼튼 땅 참비 몬딘시와 등 차브직트 아치 지냐무디

야드그나바

ཁྱི ཕྱད མམ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གས
되는 그 랜선의 그 참바 동호 소송 그 지역사는 그 참반의 지역사랑 송도시엔 그 되는 그 랜선 되는 그 지 다루는 대비당 그 참반의 고지기 마탑다디나 랜선 제마그는 아영 로진 대비당 그 참반이는 아시죠 유튜브는 안 봐서 그래요 하다라 참반의 지 랜선 제마그는 고지기 주의 이나 다양 뒤쪽 관계 되는 그 랜선 대응 동점되는 저런 탈랜선 뒤 좀 증강 커와 살자자 히등 다크와 담든 소시십 다크와 같은 세랑 등 소놈들 친은 이 남집 작은 아바 좀 그런 건 제니 당지 밀린 선은 아초 다양한 제 자히델흐

무 사당다 사고가 없으느라 어디 담지 들어져. 니와 남 땅 또 없는 땅. 생지 사고 전을 반스. 다 제베지가 아지지. 아, 니와 그 족보 남 땅. 사마인지 또 없는 땅. 생내지기도 다시 와 그 사고 전에 안 지나가다 싫었나. 행지래지. 대 안지 끊어리. 대나 난선 뜻이 지나 쓰고는 지 그러와라. 근데 우체 년 거제시. 뒤에 지나 공무 그 공화 동 지나 샤와랑 진 줘야 되잖아. 아니와이나 치르나 하탐마 더티스 그스코 바레 아 하탐 더치르나 더티스 그스코 단지가 아 더티 잠추 칼릴 그스코는 체잉이 뜨베 진셰피 더티 잠추 칼릴 그스코가 어 게인치르나 하탐 게치르나 그 더티 그스코 단지 언정 치르나 하탐 더티 치르나 니스 마숑즈 게데나 우치 젠즈 시오노 즈 쳔게 쟁게나니 치르나 아 비비즈 게 젠즈 그노 뜨리 드니 뜨 사링 용 치르나 잠추 그스코 단지 데나 즈 쳔 발마리 아, 회진의 배와던 거 회의 지금 발마지 지르게. 칼릴을 쓰고는 게 샤와라는 줄 비젠다. 어, 가이 티스고는 트라리. 다 투마 탐치를 치르는데 라는 줄 비제 마르토 제 바기 좀 해까. 드니 치르드나 딜링 공나 요가 도카 공능 그 쳇데 치르드나 아메 바리. 도카 공능 그 쳇데 아메 비치나 연데 라는 줄 바리. 어, 드니 치르드나 주후이 고모핀 좀 쓰고는 게 치르나 샤와라는 줄 바리. 선바라 조아니가 치르나 샤와 헨치 줄 비젠데. 아. 텐치기 조비 된 거는 그치나 샤와 텐치기 조비 된지 지금 아마 치르나 응이 휘행하래 그러게 아니와 나 아무튼 또부든 당스 그노 게치나 응이 비 휘행하래 다치와 그 대단 나기스 그노네 손색가다 응이 스메 돈라 치르나 응이 휘란도 웨츠 텐치기 사고 전지 펜스 그노 게치르나 아 텐치기 조비 된 거는 그 샤와 텐치기 조비 된지 디게 된건 인진도 뭐래 드니 우치 아니와시 아니와 치르나 첨득 니와치는 아니 땐 봐라 첨득 니와치는 아니 땐 봐 니 너나요 치르나 총총스 그 니오가 아, 틈 동무셔 봐. 아, 틈에 니와셔 봐. 다 아장스터 앵서 니야셔 그네데. 동무이나 친다 장스터. 다치요 아그 성니 코아 그 니든 그 메포 창반 니게 치르든 와 그 코 용물이 다다 치르든 와 그 틈도 뭐니 지원을스. 치기 치르든 장스터 있죠. 치기 앵서 있죠. 다 너무 그 니언레지. 지난에 다 치르든 그거 와 그 장스터 있죠. 그 쳇다니. 강요 말미 안음 진데스. 안응띠 쳇버셔 봐. 데스. 아니한테 이비 그단 좀나스. 가슴 바 이 아 아자와타는 그 게치르드나 아자와타는 아 아진지 그 나게 치송데서 좀 활만하나 치르드나 아자와타는 요가 가슴 바 이 아자와타는 바브자 아지고자 아자와타는 동화드 버샤와이스 흔든 정어시티셀스 천웅 추구지 체르강비스 아정어 데브레네 바만 스군 겐지 어 다치르드나 직등 그 치르드나 메포 창와그 어 코드 무그와그 장수 땅에서 지구 치르나 참 아니 이렇게 와 그 재원들스 제나 찍는 그 장수 지구 참 이게 동물 강을 해야 되나 그치르스 강양스 그나 지나스 안음지 에브진데스 아 말미 안음지네 안응대 치르셔 바디 쇼니 치르나 말미든 발규 치르나 강고가 지 강아 땡고가 되나 안음 땡고스 원전 안음 망소나 아 안음지 처음 걸어지가 치르나 와 그 님 발군우 디트가 치르나 리기동을 다 쳤다 다 가능 안응이 치르는다 그게 와 그 음질의 흐질의 아 뜻이르나 쇼네이나 와 그 말미인든 바르고나 안마 아지 안마 땡고스 아지 세팅을 바지기네 때 동시요 아 뜻이르나 미쪽당 차이나다 치는 말미인든 바르지나 원체 치르나 안은 망아지 치르송 치르나 쩨흑치간 켈기 돈을 타츠 아 다치르나 와 그 말미드다 치르나 음질의 다지르스 안응티 치르셰 바티스 뜻이르나 그냥 말미에 넘지지르 원정 안음지 양한테 처르셔 바즈그레스 안년테 위아단 좀나스 어 안년테 위아단 좀나스 요라 어 아른게 처르즈나다 치와 그가 두후이 떠나라 치고니 아도위 떠나라 치고니 단 너무 그 처르즈나 말마 간나네 저거르테 처르즈나 그 두후이 떠나 치고니 너무 그 처르즈나 도 쿄냥네요네 안 너무 그 처르즈나 치소구나스 정구나스 가슴 바즈노 사라 그게 어 가슴 바 사탄 제 그스 롱스 쇼프레 에드지라 아 가슴 바 바리 자와탄스군 가슴 바 탐치 그치드나 다 사기주나 치르드나 디와 그 리치데느라 자와탄 동아 탐치 치르나 힌트 심부에네 알모에네 뜨모엔데 다 사 탐치 그 사 사무 탐치 그 치즈사고가 아 치즈 동고가 치즈가 듣고가 근데 탐치 때 치르드나 간담바 나츠고 아 다 시 시치 사만데다 치나 펜스문 소화고 그리다 코크시가 르지크시가 동아 어 등이 개통해 이렇게 맛이 누구 치르다 내 쪽하고 그 내 치르다 아 다치르다 이렇게 세네다 니냐 와서 안 써진들이지 근데 이제 땡그 치르다 메이포 사 청완 디게 다치르다 그
참드가 언니 했다나 하면 되는 거 동호도 후머레스 아 선나 치치가 근데 개걸드 근데 어찌 내가 가진세 네가 너네 지르나 더웅이 비 회연이오 그 그게 회쟁이 하는 게 지르나 더웅이 비 회연이오 그 동우라 니와 니가 치르나 동물 회단단 그 금영 말미 안음 지나 응한테 치르세 바티 이거는 개 치르나 쇼네나 더웅이 비 회인도 치르나 특근 갑시간 거 거는 들 언정 상상 최근 또 확인되는 치르나 고고 당자 고고 돈에 그렇게 치나 니와도 많이 함지 많이 나 치르나 크게 회진도 치르나 요거나다 그 아직 그 회진스나 년도 이외 다안 좀나 가슴벌 이 자와다 동화도 그러셔와이 큰뜬 덩어리 시티 셀지고노 괜치 그거 군이 말아 나오게 됐다고 누구 회지기리 영어 치르나 천웅 죽지 체력 강화위 아 정말 디브르 아니면 뜻이올라 처지셔 권을 했으나 나한테 지라시기리 그 말미 넘치는 나한테 처르셔 바티스고 누구 다 천웅 담지 그 치르나 아 마이니 치르나 와커와 천웅 마 와타나 다치나 아 정말 뜻다치나 강주가 쇼니 치르나 장무가 나가 쳇지고가 쳇지고가라 치르나 다 천웅 망아 치르나 쳇지가 와다다나 다치나 다 장무티 칸이다 치르나 염나 지르진다 아마 염나 치르나 장무티 카후도 진다 아마 언데 다베 그 치르나 니스 녀르조스 데나다 장무 그렇게 치르나 내 모습이 되든지 말해 지고 다 능든 공기 치르나 그냥 마음이 안음 진네스 아 마음이 그 치르나 지 안음 리타 안음 안음 치 총모 치르나 글로르지 갈 기타 타서 아 마음이라 친주고 지고 내 데노 좀 그다 공리 답이 회지라 육니 치르나 답을 고비치나 회지고 데나다 치르나 드 답이 냥 거진 치르나 오치 냥 메롱 마기나 나타 메이크 때는 메나 안데 치르나 공리 도우즈라 우니 도우즈고 오나 치르나 도우 니스치 회이다나 젠바기 치르나 롱을 배치를 대지를 봐 테나 치르나 냥아 치르나 대지그나 죽고 그거 아젠트 모드리다 도 위피 회그 아젠트 모드리 단데 치르나 와카 시스 사진나라 치르나 나한테나무 시사나라 체츠기네 시나 치르나 다와카 아 그게 와카 도알라 디니 아 그게 치르나 와카 림포나 치르나 팬인데 모드리 언정 망탁선나다 치르나 게는 말다 치요크 나서 지나다 치르나 와카 хси хшимбу ва ка нгармо тумо мавшина да кусола тонс гуну кге нандын дэрэ тэни тэ чим дангуре чим нива чирэ тэна чика мэзил нива ис алу чин сугны гугба нэ тэюка кэнг гуна чирэ на аян кгэз гэ тухарэ кэ норсон дэрэ гугба наарэ анамдын ари чи чи ба ис нигми кан тун сахсин жом сгуну а кэнд та диг нони чирэ на мака суу чи шэку гэзна Tak cuma ni awak nak cerita na, cikas juga. Tak cuci sepuluh tu lah ni kasih kerja cikas sepuluh. Tak cuci na, tak ngasuh dah. Ngasuh kau ni tu di cingan jinak cecik sembuh ke cukup cerita na. Kau tu yang mantan dah lah cerita na jinak. Mesti bi ni awak cembur sih. Tak siapa mepan, zentah mepin tu mahu cerita na. Ni awak cembur itu na, mungkin cerita na. Tak cuma tu. Kesan dia awak, orang tu cokelat ni ni. Ah, jauh ini ada cokelat ni. Tiada ke cerita na. Si orang ni tu mana, zangsu ini cerita na. Si sembuh. I'm not sure if you're a kid. Анамдын ари чичи байс та ганам маа гариука ари тэдэ чирэдна ганам маа хшигдаа та анам ганам гис сэнгэжигдэн да чирэдна тэмүг ари хагда чирэдна та кийн жигмаглака чиюкэн жигмалака нэхэ хчээ тонсгэн аримбар аримбар дэ чи хчээ тонадас мин жигмаг чирэдна ган тонна жойхмара та жойхон дэ та ние тонна тонс сэгсаад ну чирэдна тамчи шиг сэнэ бижуга тэнэ чонгэ ниегэн ван жу кэнян та нэгдэ чирэдна та шухатон шухатон да кэ гаманы мак цэгдэ чинна лиу цхэр гвардэ чирэдна та дингэн дэн юнгугэс цави дингэн дэ та чинна кэ нэ тэгэ та кэн жонэрд та чечин ава кэ азансуй чинэ нэнсуй чис гуну та нонтэн дэ тэни кэ ва кэ нонтэн суу чэшэ кэ кэ дэна та чирэдна чечин ава хшиг нэнсуй чи дэ сэрна та чечин ги гамала кэ чирэдна гэнэм уну гэри гчэ дэ нэ гасола дэ гуну кэ цхэчэ дэ дине шэна тэр Tene uchi nyang qirjian shil. Nyang qirjian nani chirna dani qanwa jawa gana jigmi qangtong tazi chirna jigma khwe jian zhe qangtong tina khwe re. War gu chirna dukhan redan da maadi zi. Tena maadi vi zi kwa zi. Ta maashtog chirna di nani rangjin jwa pe jian tagtag mandi zhanba chang meka.
chika mazil niwa yi.

시고노 알로 친나 수근는 거 봐나 시고노 안남드네 리치 쳇바이 시고노 단데 다음 치 치르진나 찌게 샤와레 찌 치르진나 연데나 다다 마르토 치르는디나 젠젠바 메카 다 아직 젠즈고노 코네셰톰 다 심바레 심바이나 치르진나 아뎀빙글라 녜게 이 쳇담바레 당이 와그 제초 정모시에 끊어서 정모시네다 제치라 와그 니칸연 시고노가 아 강센데레 네 치르나 강아니면데 메카 에마로데 나데나 마이스 아다빙 그는 스잉공 스군데 니 나던 치시군데나 어 몸헨다 살아와 아노티 치나 체프르드 부화당다 엠비스 능거 탐체스 아는 거 아까 아구 선보고 나네 치나 리 능거 예스모가 디게 나네 치나 니 아마오 탐체 능거 정우가 하신다 담바 디노 정거 능거들이 치나 그때마 담브라마와 너무고 요한된다 담바이나 다 아다이나라 치나 체치년 군데스 아 따급 치나 선보라 그주 치나 아다다글 군데나 당아 싫었나 원천 뒤뜬 거 와서 메포 창한디 그 나다브 신나 참아줄 거나 숨침데 쩨나 싫었나 아 참데 괜히 고베지 참데 되니 거 알아 나 손에 싫은 하체 그런식 그저 잡아 줘라 하듯이 찍으러다 그거 대나데 싫었나 난도 와서 랑진 정모 아 루뜬 거 된다 루뜬 거 되네 너무 그치나 키와지 너무 키와게 싫었나 아 된뜸데 너가 정모 그 담데다 제초 저우 인도네 딱고 저 라다게 지리 제칭아 소치세고 그래라 다 그 서카라 치르드나 응이 라운진 정원도 치르드나 많이 맞았다 제초와 근데 그 정모로 시네 대나데 제치라는 연구가 다빙 그는 쓰인 거 다빙 그인자 단데데 치르드나 와 근데 다트번 말레스 제친 연구는 그노 나던데 단데니 치르드나 동우 에말로든 데마와지고까 디치르드나 아마시고노 깽글라카 치르드나 수오돈데 대나 치르나 샤와랑진 제피젠드 다잉 근데 쓰인 거 연대랑 진 줘 비젠지 아 니는 내 그만든 이는 그 젠트리 샤와탄 연대랑 진 줘 비젠지 아시바이나 친나 찌그 다 아랑튼 드피 타블라 삼비 휘탄 바라 다쿠아 그 쿠슝고 게나 바로 불라 친나 글루탕 담비 고는 고크르탕 담 다른 거 슈군데 와 그 치케 타 타르트나 지고노 디게 치르드나 타블름 데라 휘탄 바라 타는 가와 촌차 젠지 친노 남네 찌브제스 바프득 쳔부 땡제라와스 성자들은 장송빈 지고노 땡거 후루가 겐데 디나던 제드레드나 다 공세그 뜸데드르스 아 공리셰꾸노 위치나 뜸데 탐제스 그치 어유지 땅다엠바 거유 냥유라 아제 제탑라 어 냥유 땅 아제탑 그치르드나 응거스 아는 거는 게치르드나 가와 제주 아제나 치르드나 고크르동주 덤무게 치르드나 타부 코나라 되네 됐던스 게스 아는 거와 그 츠크트화 바츠나스 다 치르드나 와 그 랑게와 그 세트란 유제르스 게스 이런 거 스키트가 마송내라 다른 게 와 그 샘다 이런 거 샘수이 탑거스 뜨다비 지르드나 와 그 타늠 끙가비 누가 타늠 가와 전차젠 그노 타늠 끙가 가거스나 타늠 가비 있는 지르나 전차젠지 전차젠 강레즈나 잡신지 잡신 걸거나 지르나 어도르지 땅 강지라 속히 지르나 전찬 정거가 되는 거 정거 전차젠은 희공오 잡신네 좀 봐 인진 봐 당스 최스가 되실 거네 사 다음지 치르드나 그렇게 요가 그 같아지군 더 말가나 죽는 말이 말가나 치르드나 사 다음지라 요가 치르드나 충근지 화기 치르드나 살죠 있지라 되는 정그 사 다음지 가비 전차 치는 자 신당 치는 남네 찌지 치어 놓은 부터 담바 거네드나 근데 이거 한번 그래 감들라 치르드나 선비 소리 아 선비 속에 치르드나 치어 놓은 부 아입 그 아입 처모들 했드나 치군 거 자신 걸거나 요는 거 치나 지들 그가 근데 다음지 치르드나 지혜는 그것이 동성어리스 지혜는 그 비제스 고는데 치득도 안 그랬잖아 지혜가 샘리 샘초라 샘 그다음에 그다음에 내가 그 지혜가 입당다 그랬어 그렇지 치와 놓은 부 선부 가능나 지원 놓고 치와 놓은 분도 치르잖아 이제 당다 그랬어 팀에 세크 치르잖아 어 지혜가 치르나 샘도 추고다 그 추고다나 되게 애미영 치르잖아 이제 당다 그랬어 대나다 치르잖아 하라 치라 슝거 하라 치르잖아 만옥자고 그랬어 치라영 치르잖아 그 핸드고 그랬어 Tere tara kamde chirna sambu thamche ka maakhi zisi. Ngaanse te maakhi chirsuwe. Hara chirna ganopa ga chirna yuji ga chirna ndahang naas. Tsara chirna sambu thamche ka chirna o dhichi waka khshi ga zayad shayku ka uchwa waka hantukhna da shayku ka nole pansama ndogu ka. Da kaga nangto namu dhiri. Da sambu thamche ra jiri ga kacha dhe da chirna ga tang zisi. A teta khirjo waka tkni u ka chirna nangto dhiri. Tee da tanga da chirna jiri ranga yasi yujirim. Бафтыг чэм бухтэн жирваад үүгэ, жиг жиг чирдна бафтыг зүгүнө гантаг рэй кэргэ, үчэ сарчиг үнгтыг зүгүнө тэг тэрэ дунчиг рэ чирэ. Жинды гаан бахгүүгэ, тэг жинды чирдна аюжиг бжирэ, аюжиг жиндали пэйвэй чирдна дамуэд гаан бафсаг тэгвэ гана юг гэвэ тэзна,
다 치르드나 아는 그 아까 아 친데 아는 거 아까 친디 그 치르드나 니비 드만데 또 해셔다 다진나 치죠 샤피 주고 아 헬렌데라지 니톤데라 틱체테 다 장호기나 아 치르드나 그게 누다스 누 셔스모 치즈 이톤즈나 다 정자이 그거는 그 리우 탐제 다 치르드나 정자이 이거 정자이 그로 티가 드니 젠스레드나 장송레스 그럼 디게 치르드나 장송 비젠스 그노 장송케나 가 고군드르드나 트야한 만타 고군 다 사탐 치치나 세고 잡신나 간에 타네스 어 지그 치나 요지가 응가 츠킨데 탐치라이 치르드나 게 탐치 심부고 츠고 탐치 치르나 가게스 데나 치르드나 휘지그나 치모레드나 아는 거 홍고 상차 있고 누구 치르나 장송데 대송 아 장은 그 바프트근데 치르드나 때네 다마라 장은 능아 치르드나 식고나 다브레 이스고나 나든드라 데네 요치야 냥 거젠시 타는 뭐 가와 천차 젠시고가 게영 치르드나 니피 휘레야게 Kangangi pi huire na tsikangi wa ngi pi huire chen na nam ne ti ya vje se kono kangangi pi huire kurge chire na o chya no bu sim bu tam chi chire na ti ge chire na sem ge vje nda la chire na ga gu ka si ang ng ka yu ji ka ti ge chire na jin chu ta ba tsik chu hun da la ga gu ge no ti ge chire na huire de ni ga chire na chong a zem ta no ma to chi na chong chi ngi se ta me ge chong chi ngi se ta me na chire na hui jing ng ga ni pa ngi pi huire se kono de le yong a ajoy na chire na Tangta thulen tangsong jin zoga kechirna tsikong samba ge chirna ngi pi khire a tsikong samba ge ngi pi khire baftig chembu ten chirwas baftig de kong ten gu izna sambu ge chirna a tsu tham che chirna ten gu kong kong baftig re te jina oyu ji tsikong baftig re de jin ta chirna tangta thulen bi chirna tangsong a zang ge baftig la ten gu nura ni ga chigre ta mu ge yang chirna chong a zam jo nu ma to chong che ngi se ta me ge de na yong ngi pi khire ke na jin se gu ke chong pa se shi ka da ji Tēnōng tēnī nā chirīt nā thōm tsīn jitik bā, lī jitik bā, jē thār sōng dhī. Tēnōng wā chī thōm tsīn jibdīn bā, lī jibdīn bā shī. Dī gā nāng tō nā tsūhū chī shē gu gita dhī nā, jī hā nā māntā gā sī, yū jī gā tāp gu yu chēr sōng dhī, sīmbū gā yu chirīt nā nī tāng tōng nō gā kūr dhī. Dī gā nā nāng tō nā chē zī gā bī Sikhur shiawa, sikhshaga yi cha, sikhshaga yi sambu phobchanga chirizina chepar tenba. Niwaayana chirizina sikhshin miiga chirizina chepar tenba. Sambayana chirizina tsu chitir sukhi chirizina tsu tenba. Jiwaayana chirigan jigmaaga chirizina miita chirigur, sepikur da. Namuzika bijiwaka. Tani tunguyina likhi chetir ngayli tonchi. ᱡᱟᱨᱪᱤᱜ ᱨᱟᱱᱡᱤᱱ ᱯᱚᱵᱡᱟᱝ ᱛᱮᱥ ᱣᱮᱢᱟᱨᱟᱠᱤ ᱥᱟᱢᱵᱚ ᱵᱤᱡᱮᱱᱥ ᱛᱮᱱᱤ ᱟᱹᱧᱩᱢ ᱨᱤᱪᱤᱨᱣᱟ ᱭᱟᱨᱤᱱᱪᱤᱱ ᱯᱨᱤᱞᱤᱱ ᱠᱷᱟᱱ ᱛᱤᱜᱱᱮᱥ ᱦᱚᱣᱩᱱ ᱨᱤᱱᱪᱤ ᱡᱮᱭ ᱠᱷᱟᱱᱥ ᱫᱟᱨᱱᱜᱟ ᱣᱟᱭᱤᱱ ᱡᱤᱜᱱ ᱩᱠᱛᱮᱥ ᱡᱟᱥᱤᱱ ᱤᱪᱤᱪᱤᱜ ᱡᱮᱦᱚᱡ ᱛᱮᱛᱟ ᱟᱱᱡᱟᱱ ᱞᱟᱫᱟᱱᱥ ᱢᱟᱨᱜᱤᱞ ᱥᱤᱨᱪᱤ ᱠᱷᱟᱡᱮᱨᱚᱭᱤᱥ ᱞᱟᱪᱤ ᱴᱚᱱᱛᱟᱝ ᱴᱚᱱᱪᱷᱮᱨ ᱴᱷᱟᱱᱥ ᱡᱤᱢᱤᱱ ᱡᱟᱪᱤᱱ ᱠᱮᱡᱟᱱ ᱟᱯᱛᱮᱱ ᱥᱤᱜᱩᱱᱫᱚ ᱠᱮᱱᱡᱤ ᱛᱤ ᱠᱚᱛᱩᱱ ᱪᱷᱤᱫᱨᱮ ᱛᱮᱫᱱᱟ ओ लखी खंगे जिग लखे से कोनो के छिर न खं अजन खं ज कन्या ने ओ अजन खं लखे ग छतर रे जान छु रा अजान छु ग ng तले अदान छिन जी छत थों बा ना लखी खंगे छिर न छतर रे न जान छु रे जान छु ती ग छिर न ng ली थों बा ता बरेस ते न छ से कोन रे त न ओ दी ग आ सम्बु ग जीव ग छिर न लंगा बरी टों छिर ग आ फोप चंग ग थां खुर न Chesgu ku tazina nduk rabdi gamarwa. Lekhi ghi chirizina khengi chetirchi ngayli thonbi is. Nduk khinti gamarwi is. Yashchik jirangzin jen ganghin dhiva ghi khangwa sagula wachi. Tiyana chirizina ganghi ghi dhiva amz. Yashchik ji khengi dhiva ghi is. Nduk tango dhanbi is. Rinchi ghi phobchang shima dhe se jir. Kage chirizina shirim wangarim chirizina anyi uka. Shinangi chirizina wangarim anyi ghi nangi is. Wangarim shima. Phobchang shima tenye chimu zire ete zina. Huyen zhug jina chire zina. Rinpu chi isi. Waima raka zik nung di gisi. Deyong chire zina. Nduk wa maru. Kanduk marani ndamu gu chire zina rinpu chi zira. Kige tangshang zeni. Kanduk maru ini. Ndamu gu rinpu chi zira. Rinpu chi ti tabi chire zina rinpu chi. Waima raka gu chire zina adin cheng. Adin cheng sige wundu gu chire zina. Lampu tabi riz. Lampu tabi tabi riz zina kanduk wa mar shang. Tola. Gajit shikishang chiridina yi tongwa. Mgnima khinti nziwa. Damu ziretzi. Di nangna chiridina pobchang shima shima tatakasi. Da wangnam dikhe sikho ka.
어 띠게 치르나 심아 심아 다 뜨게 치르나 아니오 다

0: 버르르지르바 아따 법정 그 왕놈 탐치 그치르 나 지구이 지구이 나요노 때 처음들에 되나 아름부치 블렌스구노 아 블렌스구노 게 아름부치스 그냥래 어 아름부치 블렌스구노 들리 치르나 쳇바 따 알지 흔트 치르나 장와 너무 그치르나 강스가 요게스 강스가 요노 때 치르나 쳇으레 띠거 지그니 띠나나 치르나 세지고 거거든나 아 선부 탐치 치르나 지우 아 가영군은 지화라 화비 화우 아 덤바치와 그거는 요 뭐 두고 쓰고는 아 늦치즈나 다오 그시 다 그거 법정이지 신초고 치즈나 마음부터 다음지 다 그거 즈모당 그거 치즈나 아 세이당 하나 치즈나 다 능거 치즈나 후당 아이고 뭐 다음지 치즈나 되게 살아 어디 다음지 그 치즈나 아니고 지휘나 누구 강석대 아지 강리 쯔바래 되나 어 림보치 벌레니 쯔바래 벌레니 쯔바대 치즈나 지그니 세그 지그니래 되나 진지 아 선부고 지원디기 치르드나 지그니레스 제이 칸트 요가 치드가 제이 칸트 디어른 탕 제트메 바 야춘 제트메 바 아 너무 그냥 제이 칸트 되더라 른탕 땅 야춘 제트메 비 강화성 원드 다브레스 강화성 원드 다브나 치르드나 체체치 다브 요거드나 다시 치르드나 아 지시오 지시화 따나도 화 이동화 너무 그 체체 요거스 The Kongli Tantap Gurtana, Darngawai in Jingukhtes, Gungan on the Tantapka. Darngawa Segun on the Chirizna, Gentil Gansiki the Hori. They not the Garb Gansiki Tanji. The Lachirizna, Nyomunga Chirizna, Dangauk, Tuganaga Chirizna, Nyomunga Tuganaga, down the Tinu Chunga, Darngawari. Nyomunga Chirizna, Dochitan, Shirton, Tamukitan Chirizna, Arja, Shirton the Chura. Oh, Tetavi Chirizna. Nyomu tiga nga ge chirizna dhag nye chandi, tiga nuk chonga nara nga wazi chana dhe tukhtung zi. Dhe garib ghanshik zura chirizna, arang ge chirizna, jemme ge kwa chenbu, ta kirge chirizna waka shik longchu dhamu waka zolni dhamu ge dhag nye chandi ra. Arang ge longchu ta thamche chirizna, hara hang tang isi, tol tang isi. Ta chirizna, ta akibda chirizna, sambu ge yindala yungi, langgan bari chongchir ge chirizna, arangche arambu chi, parlin di tripi, Sambu ge jiwun, rinpa jiwa ge chirizna jemme ge kangchen. Ndala chirizna semchik chirizna, kura chirizna deyongan do ge, ndin jikhur shepi chirizna jamsu, ndi jamsu tabin jina, ndi chirizna jikhur shepi, tigi chirizna nguh tabiriz, ndi nguh tabiriz. Dalga wala chirizna wako, tate wako semkhori, ngara kenga nga chirizna yuga, dindoli dao ge. Da rinki ge chirizna sorshi pewa tamji, jiwun, njikten ge jiwu tamji da, di chirizna sem lekhurta, Dangawa zura chirizna tewa ke semchik dao ke, shihur dao ke zuna nang tundere. Di mase ke chirizna, gena sakchi ke dao ka, genka che chon gu ke zina, jahashin yi chi shikchi osi. Demde chirizna jahashin da si gung ura, thaga gung uri kage, tha tamchik ke ji uri. Semche tasam ke chirizna da khuri. Dena chirizna waka ta, kage waka longchu, jenur, nda tamche chirizna waka, ksepa mepa yoke, pensam chukwa, che ta pakpa, andamu yoke. Dumu yukira tarta chirizna, jashin zura chirizna, ta magina da chirizna kembu guwaku, arunga waku, sumchi sasunga popchang deh tinara sijir. Namjil kanzang deh tinara chirizna, avjishukwa, gopan ziwa, dumu yu chirizna kanzang, ta magina yuku, tundoli, jashin gu yu zura chirizna hara changi vichuni, tutabu uchina, shikjire, tizn. Jashin gu yil chukche gu uchirizna, yin gukche gu uchirizna, shikjit tabariz. Gangre isi gundirizna, hoon rinchi gu jigni, jayi kang gandre isi gundirizna. Popchang tiga isi jiri, ti tabi isi, ngum tharshin, gamet shungu uchirizna, popchang tiga, kora kori gandre isi jiri. Tiga uchirizna, kormu igna, chidgu gu uchirizna, chay tansi, nda nila tansi, dani ona uchirizna, margil tansi, sir tansi. Ndala sukhi uchirizna, ka jirwa, ka jirwa anu uchirizna, chun jirwa ra. Tsitang nuri. Tsitang da chirizna, wanchi chirizna kage kandung da muzga mechina, dakib chirizna kandung da muzga tangtang zi gusigun. Da chirizna, rinpuchi tsaitang, kori ginti chirizna rinpuchi tsail, ndanila, margil, xir, di tamchi ka kwa kaga uz, kandung lukhuri jiru gus. Tsunduk chirizna lukhuri jiru gus. Lukhuri jiru unu gus. Lacha gu, zhongtang, zhongchir ga chirizna, chongan di tamchi, rinpajin ta si jiru. Tsele na maru ra, nda nila ina chirizna ngombu ra, margi ina chirizna jangkiriz, xir ina chirizna seru ra, da chirizna amarsiang, ngujang, seru, ndamu tamche kis, tsundu qo nambir pewi isi, 칸독 네다치르 나그남버 자우게스 아 말게 세르치 카저리스 라치 종탕 종치르 찬스 즈민자스 키잔 텐드디오가 어 테네다치르스나 다 칸독 마루용 오고 원부용 오고 장크용 오고 세루용 오고 테이토나다치르스나 어 선부그 디오 랑감브리 종치르데다 쳇다브레드나 안디게 사지근 온데다 쳇다브레드나 콰란자스 크라 남진레스 안자스 키잔 텐드고노 다 콰라치르드나 자스 크라 타브르스 어 tamu wichi na kandu kwa nanga ra, kandu kwa nanga chagu nugu chile zina andu kundu muzga denga tazi. Tena chile zina zima ra, zima nda chile zina saji chenpo ri. Saji chenpo ndigda takibda chile zina nangka la kari jatsung ki zungu tata aringa toyga kwenye chile zina dao kasi. Nanda nyanga kanyam ri. Taan dani suwa njina chile zina sikhsha sambu gu pobchanga chile zina chepar tenpa ri kruge. Nanda mugu chile zina wakan zidga chao ka. yigang chirizina waka chukutamni kirga chirizina jirambu chili chirpa namugu chirizina gopa tenbar. Da uchin gungu chirizina chimli dawa chikilambu kongrubi yongwa khutsili shivi kori ku tazi yong chirizina sunji gu langambri chongchirga chirizina gopa khichir tenbar gula. Dini yong chirizina tan dini ga waka angashi jardi maari. Tunji chani shena chirizina zige zige di ukra wanchang chirizina kani gu gopa nrishukura chirizina kengi nyamto shukula kani chirizina Shibchatham munga lakani chepri uka. Uchi nyangi qabjian shetani. Digi nangli chirizina tungu ina zikchin parma ra. Likhiga khanda chirizina jamsu uga zikisi kwaya tangzga. Chetarari tazi. Kanyi gwargan reta maadi zik. Maadi na maadi zikchin ga jayas chiri. Chetarati shikwara yunga yung chirizina maa nga wala ajog ngay zikisi kwaya ngay zikisi kwaya tangzga. Dinata chirizina likhi chetar ga zikisi kwaya. Chetar chirizina ngay zikisi kwaya chersungay. Zikchin parma am. Yangna chirizina zikchin chi zikchin zikunan di jayanri. ᱡᱟᱥᱪᱤᱜ ᱨᱟᱱᱡᱤᱱ ᱱᱟ ᱯᱚᱯᱪᱟᱝ ᱛᱮ ᱛᱮᱫᱤᱭᱚᱠᱟ ᱫᱮᱱᱟ ᱭᱟᱱᱫᱨᱟ ᱨᱟᱱᱡᱤᱱ ᱡᱚ ᱯᱤᱡᱮᱱᱡᱤ ᱮᱢᱟᱨᱟ ᱠᱤ ᱞᱟᱢᱵᱚᱵᱡᱮᱱ ᱛᱤᱜᱩᱱᱟ ᱱᱤᱯᱤ ᱠᱷᱩᱭᱨᱮ ᱟ ᱠᱮᱪᱨᱤᱱ ᱱᱟ ᱡᱟᱥᱪᱤᱜ ᱨᱟᱱᱡᱤᱱ ᱯᱚᱯᱪᱟᱝ ᱛᱮ ᱛᱤᱜᱩᱱᱟ ᱠᱮᱝᱜ ᱱᱤᱯᱤ ᱠᱷᱩᱭᱨᱮ ᱛᱤᱱᱤ ᱡᱚᱣᱟᱨᱟ ᱱᱟᱣᱟ ᱴᱩᱠᱷᱟᱱ ᱫᱤ ᱛᱟᱢᱪᱮ ᱟᱡᱤᱱ ᱪᱷᱟᱛᱩ ᱠᱤᱱ ᱫᱤᱱᱟ ᱭᱟᱱᱫᱨᱟ ᱨᱟᱱᱡᱤᱱ ᱡᱚ ᱯᱤᱡᱮᱱ ᱪᱤᱜ ᱡᱚᱨᱚ ᱟᱡᱟ ᱪᱤᱵᱤᱡᱮᱱ ᱪᱤᱜ ᱧᱟᱢᱫᱤᱱ ᱜᱮ ᱡᱮᱝᱜᱟᱱ ᱟᱜᱨ ᱯᱤᱧᱟᱢ ᱟᱱᱫᱟ ᱢᱩᱪᱨᱤᱱ ᱱᱟ ᱠᱷᱥᱤᱱ ᱛᱟᱝᱜᱮᱥ ᱟᱫᱟᱢᱵᱟᱨᱟ ᱡᱮᱯᱟᱱᱤᱜᱟ ᱪᱨᱤᱱ ᱱᱟ ᱨᱟᱯᱛᱩᱠ ᱡᱮᱝᱜᱟᱱ ᱚᱱᱮ ᱪᱨᱤᱱ ᱱᱟ ᱥᱮᱢᱫᱤᱱ ᱨᱟᱯᱛᱩᱠ ᱡᱮᱝᱜᱮ ᱟᱜᱚᱣᱟᱨᱟ ᱪᱮᱣᱟ ᱪᱤᱥᱤᱠᱷᱟ ᱛᱟᱢᱪᱮ ᱪᱨᱤᱱ ᱱᱟ ᱭᱚᱱᱫᱮᱱ ᱚᱱᱡᱤᱱ ᱡᱚᱯᱤ ᱡᱮᱝᱜᱮ ᱛᱤᱱᱤ ᱪᱤᱜᱱᱤ ᱣᱟ ᱟᱛᱠᱟ ᱡᱤᱜᱢᱩᱠᱮ ᱪᱨᱤᱱ ᱱᱟ ᱜᱮᱯᱤ ᱠᱷᱩᱭᱨᱮ ᱡᱤᱢᱤᱱ ᱡᱟᱥᱱ ᱠᱮᱡᱟᱝ ᱛᱮᱱ ᱥᱤᱜᱚᱱᱚᱠᱮ ᱜᱮᱯᱤ ᱠᱷᱩᱭᱨᱮ ᱛᱮ ᱛᱚᱝᱚᱨᱮ ᱟᱹᱱᱤᱣᱟ ᱱᱮ ᱪᱨᱤᱱ ᱱᱟ ᱥᱤᱜᱥᱤᱞ ᱢᱤ ᱪᱮᱯᱨ ᱛᱮᱢ ᱵᱟᱥ ᱜᱩᱱᱩ ᱠᱮᱱᱫᱮ ᱠᱟᱝᱜᱟ ᱱᱟ ᱢᱟ ᱨᱩᱭᱤᱥ ᱦᱛᱤ ᱛᱟᱝ ᱧᱟᱢ ᱵᱤ ᱟᱨᱤ ᱪᱤ ᱜᱟᱭᱚᱜᱩᱥ ᱛᱤᱱ ᱡᱮᱢᱨᱮ ᱡᱟᱢ ᱪᱩ ᱛᱷᱚᱝᱥ ᱛᱮᱞᱮ ᱛᱤᱱᱪᱤ ᱢᱤᱦᱛᱨᱟ ᱵᱟᱨᱮᱨ ᱛᱟᱥᱤᱜᱩᱠᱟ ᱥᱤᱴᱷᱚᱱ ᱠᱷᱟᱨᱢᱟ ᱜᱮ ᱱᱟᱱᱟ ᱪᱨᱤᱱ ᱱᱟ ᱛᱤᱱ ᱡᱮᱢᱨᱮ ᱡᱟᱢ ᱪᱩ ᱛᱷᱚᱝᱥ ᱜᱩᱱᱩ ᱠᱮᱝᱜ ᱭᱮᱥ ᱜᱩᱱᱩ ᱠᱮᱱᱟ ᱥᱮᱫᱟ ᱥᱢᱵᱟ ᱥᱮᱫᱟ ᱡᱩ ᱪᱮᱫᱟ ᱠᱚ ᱱᱚᱱᱟ ᱛᱚ ᱛᱮ ᱤᱥ ᱜᱩᱱᱩ ᱨᱮ ᱭᱟᱠ ᱜᱮ ᱥᱟᱡ ᱜᱮ ᱛᱮ ᱤᱱ ᱡᱮᱢᱨᱮ ᱡᱟᱢ ᱪᱩ ᱛᱷᱚᱝ ᱛᱮᱞᱮ ᱛᱤᱱ ᱛᱤ ᱢᱤᱦᱛᱨᱟ ᱵᱟᱨᱮᱨ ᱛᱟᱥᱤᱜᱩᱱᱩ ᱛᱮᱞᱮ ᱛᱮ ᱠᱚᱛᱤᱱ ᱪᱷᱟᱫᱨᱮ ᱛᱟᱥᱱᱟ ᱚ ᱛᱟᱱᱤ ᱫᱟᱥᱤ ᱠᱮᱢᱩ ᱜᱩ ᱪᱷᱨᱮᱱ ᱱᱟ ᱟᱵᱡᱤ ᱪᱷᱤᱠᱥᱟᱱ ᱠᱚᱯᱟ ᱜᱮ ᱪᱷᱨᱮᱱ ᱱᱟ ᱞᱚᱠᱷᱤ ᱡᱮᱢ ᱵᱟ ᱠᱚᱯᱟ ᱞᱚᱠᱷᱤ ᱡᱮᱢ ᱵᱟ ᱛᱤ ᱢᱟᱥᱮᱠ ᱪᱷᱨᱮᱱ ᱱᱟ ᱠᱚᱨᱟ ᱠᱚᱨᱤ ᱠᱤᱱᱛ ᱢᱤ ᱪᱷᱮᱯᱨ ᱛᱟᱵᱤ ᱪᱷᱨᱮᱱ ᱱᱟ ᱠᱟᱝᱠᱷ ᱜᱮ ᱫᱮᱫᱤᱝ ᱜᱮ ᱪᱷᱨᱮᱱ ᱱᱟ ᱠᱷᱟᱝᱜ ᱠᱟᱝ ᱭᱚᱱᱮ ᱠᱷᱟᱜᱮ ᱴᱚᱝᱪᱷᱨ ᱜᱮ ᱪᱷᱨᱮᱱ ᱱᱟ ᱠᱚᱨᱟ ᱠᱚᱨᱤ ᱛᱟᱢᱪᱮ ᱭᱟᱝ ᱪᱷᱨᱮᱱ ᱱᱟ ᱛᱤᱜ ᱞᱟᱢ ᱛᱟᱢᱪᱮ ᱛᱤᱜ ᱥᱟᱡᱤ ᱛᱟᱢᱪᱮ ᱞᱟᱡᱟᱭᱤᱱᱤ ᱛᱟᱱᱤ ᱪᱷᱮᱠᱟ ᱡᱟᱜᱟ ᱱᱤᱱᱤ ᱣᱟᱠ ᱡᱤ ᱪᱷᱮᱛᱟᱝ ᱜᱩᱱ ᱨᱮᱱ ᱛᱟ ᱢᱟᱱᱟᱝ ᱱᱤᱛᱟ ᱪᱷᱨᱮᱱ ᱱᱟ ᱥᱢᱵᱩ ᱠᱮᱝᱜ ᱛᱤᱡᱟᱦᱟᱱ ᱢᱟᱱᱛᱟ ᱜᱮ ᱥᱮᱡᱨᱮ ᱱᱤᱠᱪᱤ ᱫᱤᱜᱯᱚ ᱛᱤᱡᱟᱦᱟᱱ ᱢᱟᱱᱛᱟ ᱫᱤᱜᱫᱟ ᱪᱷᱨᱮᱱ ᱱᱟ ᱛᱟ ᱟᱝᱜᱱᱟ ᱪᱷᱨᱮᱱ ᱱᱟ ᱠᱚ ᱣᱟᱠ ᱪᱷᱟᱯᱟ ᱪᱚᱱᱟ ᱡᱤᱠᱛᱤᱝ ᱜᱮ ᱪᱷᱨᱮᱱ ᱱᱟ ᱢᱮᱯᱚ ᱪᱷᱟᱣᱟ ᱜᱮᱫᱟ ᱪᱷᱨᱮᱱ ᱱᱟ ᱠᱚ ᱪᱷᱟᱢᱤᱜ ᱱᱟᱢᱵᱟ ᱟᱹᱱᱤ ᱪᱷᱨᱮᱱ ᱱᱟ ᱥᱚᱝ ᱚᱱᱮᱨᱥ ᱪᱤᱝᱜᱮ ᱱᱟ ᱪᱷᱨᱮᱱ ᱱᱟ ᱡᱟᱝ ᱥᱚᱴᱮ ᱪᱤᱝ ᱟᱸᱥᱚ ᱪᱤᱝ ᱟᱸᱥᱚ ᱱᱟ ᱪᱷᱨᱮᱱ ᱱᱟ ᱜᱟᱢᱟ ᱜᱚ ᱨᱤᱥ ᱪᱤᱛᱟᱱ ᱛᱟᱱ ᱱᱤ ᱛᱟᱝ ᱛᱟᱱᱟ ᱥᱤᱜᱩᱞᱟ ᱛᱟ ᱠᱷᱨᱜᱮ ᱪᱷᱨᱮᱱ ᱱᱟ ᱡᱤᱛᱷᱟᱯ ᱛᱟᱞᱟ ᱛᱮᱱᱮ ᱫᱮ ᱛᱟᱝ ᱛᱟᱥ ᱱᱤ ᱧᱮᱥ ᱠᱷᱤᱡᱨᱮ ᱛᱮᱞᱟ ᱪᱷᱨᱮᱱ ᱱᱟ ᱛᱟ ᱣᱟᱠ ᱟᱢᱚᱱᱰᱩ ᱜᱮ ᱪᱷᱟᱪᱤᱱ ᱡᱤᱠ ᱪᱮᱱᱨᱮ ᱛᱟᱱ ᱫᱤᱱᱤ ᱪᱷᱤ ᱡᱤᱠᱨᱮ ᱛᱟᱱᱤ ᱥᱢᱵᱩ ᱜᱚ ᱪᱷᱩ ᱛᱟᱢ ᱡᱤᱠ ᱜᱚᱥ ᱚ ᱪᱷᱩ ᱡᱤ ᱪᱷᱩ ᱪᱷᱨᱮᱱ ᱱᱟ ᱜᱟᱱᱥᱚ ᱢᱮᱞᱟ ᱪᱷᱩ ᱟᱠ ᱡᱚᱱᱥ ᱛᱟ ᱢᱟᱢᱵᱚ ᱜᱚᱥ ᱪᱷᱩ ᱟᱠ ᱛᱷᱟᱜ ᱪᱷᱨᱮᱱ ᱱᱟ ᱣᱟᱠ ᱡᱟᱣᱟ ᱛᱟᱝ ᱛᱚᱢᱟ ᱯᱷᱤᱱᱥᱢ ᱪᱷᱩ ᱠᱷᱟᱪᱮᱨᱚᱝ ᱪᱷᱩ ᱟᱠ ᱡᱤᱠ ᱠᱮᱠ ᱡᱤᱱᱟ ᱛᱟᱢ ᱟᱠ ᱛᱮ ᱪᱷᱟᱢᱡ ᱠᱮ ᱪᱟᱣᱟ ᱢᱟᱥᱛᱤ ᱜᱚᱥ ᱪᱷᱩ ᱛᱟᱝ ᱠᱚᱱᱪᱤ ᱟᱠ ᱜᱟᱱᱥᱚ ᱭᱩ ᱜᱚᱥ ᱛᱮᱱᱟ ᱭᱚᱝ ᱠᱷᱤᱪᱩ ᱪᱷᱨᱮᱱ ᱱᱟ ᱛᱟ ᱪᱷᱤᱱ ᱫᱤᱜ ᱩᱢᱟ ᱥᱮ ᱠᱩᱱᱟ ᱤᱱᱡᱤᱨᱮᱥ ᱟ ᱠᱮᱥ ᱪᱷᱨᱮᱱ ᱱᱟ ᱫᱤᱜ ᱱᱜᱞᱤ ᱪᱷᱨᱮᱱ ᱱᱟ ᱜᱚᱱ ᱥᱚᱱᱟ ᱫᱟ ᱥᱚᱱᱟ ᱪᱷᱨᱮᱱ ᱱᱟ ᱛᱷᱟᱜ ᱢᱟᱥᱤᱠ ᱪᱷᱟᱯᱟ ᱡᱩ ᱪᱷᱚ ᱪᱷᱤᱠ ᱢᱮ ᱠᱤᱛᱤᱱ ᱫᱚᱞᱤ ᱪᱷᱮᱨ ᱥᱚᱱᱟ ᱛᱟ ᱡᱤᱜ ᱱᱜ ᱡᱤᱱ ᱛᱮᱥ ᱛᱟ ᱡᱤᱜ ᱠᱚᱝ ᱜᱚ ᱟᱢᱟ ᱦᱟᱱ ᱢᱟᱱ ᱛᱷᱟᱜ ᱪᱷᱨᱮᱱ ᱱᱟ ᱟᱝᱟᱢᱟ ᱛᱮᱥ ᱪᱷᱩᱢᱩ ᱫᱨᱮ ᱛᱮᱥ ᱱᱟ ᱵᱟᱨᱩ ᱤᱠᱛᱤ ᱛᱚᱝ ᱧᱟᱢ ᱵᱟ ᱟᱱ ᱫᱚᱢᱩ ᱜᱚᱥ ᱫᱤᱜ ᱟᱝᱟᱢᱟ ᱫᱮ ᱛᱮ ᱪᱷᱨᱮᱱ ᱱᱟ ᱪᱷᱤᱜ ᱪᱤ ᱛᱟᱝ ᱡᱩ ᱛᱮᱥ ᱱᱟ ᱜᱟᱨᱩ ᱜᱚᱥ ᱛᱤ ᱛᱚᱝ ᱧᱟᱢ ᱱᱤᱱ ᱫᱚᱢᱩ ᱜᱚ ᱪᱷᱨᱮᱱ ᱱᱟ ᱠᱟᱨᱤ ᱠᱷᱟᱜ ᱛᱟ ᱪᱷᱨᱮᱱ ᱱᱟ ᱪᱤ ᱛᱟᱝ ᱡᱩ ᱟᱭᱩᱜ ᱛᱟᱝ ᱡᱤᱥ
1: ᱛᱮ ᱟᱭᱩᱜ ᱪᱷᱮᱨ ᱥᱚᱝ ᱛᱤᱱ ᱡᱮᱢᱨ ᱡᱟᱢ ᱪᱩ ᱛᱚᱝ ᱥᱤᱜᱩ ᱜᱟ ᱟᱨᱤ ᱛᱮ ᱠᱷᱟᱜ ᱜᱮ
0: 아, 저기 때땅 냠비 리카가 어이고노 뜨카 디거 되지래. 디거 쳐서기 땅스나 렘르체다 간음다. 간음다 치타브 통당스나 잠수타브다 통당스. 아, 안가마라카리 지오노 디라카다 치나 간음 망알기 땅스 세고노 난데. 데니시레즈나 데리 딘티메터 바르스. 아, 안음 망알기 치레즈나 간음 그 승기지 땅에. 아, 아리 다음칠라 치레즈나 아, 안음 그 승기지 땅다 치레즈나 딘티메터 바르스 세고노. 아, 티 타마 가완지 크르타 치르드나 가완데 미긴지 크타베 갑데다 치르드나 딘타가 미타베 다 치르드나 다티 메리 치르나 타와 덴지르요스고라 어떻다베 치르드나 메다신나 바르당스 다 나마 치르드나 니 당당스 고노 크게 나던데 데니 우치 냥이 가젠시 아주 이티 땅냠 세고노 케 치르드나 니 비회라 긍긍아마 루이 티 땅냠즈 아 티그 아마다 처리든다 루그 티토냐 암비 아리카가 요거다지 아리 아리켄 치무즈그레트나 와카 아리켄 그치르나 치총 옹 그치르나 아리그 옹 그치르나 옹세 그치르나 치총 다셰군리 아 테나니 비회레 티인 점르 잠초 통지 게치르든다 점르 잠초지 점르 힌트 모아 잠초 타브지 통통지 점르 잠초 그스 거다지 테나 와르게 티다 디안다지 아디스 그친 지진 지 테니야 처리든다 딘치 메스고노케 아 석사케 처리든다 미리 미게 치르드나 딘타가 메동 총시비던 다나 안데다 치르드나 다급급 멘드 아 디타마 가완 지크르시에 비치르드나 미게 타비 도모 차와 능지르쟁게 치르드나 라완진 레드지 딘티 미에 바르스고노 게온 치르드나 총세게 랑이스메 총 니피히 비자완 요게스 데 니와리 선바이나 츠치드르 수카 그 첸드라 니노나 치르드나 나온튼 총총스게 치르드나 비지오크 동우엔지나 지금 지금 마치는 아 지금만 바르고는 니에트 가고 나의 발랑 치르는 속이 쳐. 아니와이나 치는 메시 전부 어공라 체비 쳐담바. 선바이나 치는 나의 발랑 미츠히 쳐담바. 아지와이나 치는 아 선부 담지 그 치는 니그 다 츠크리도노. 아 너무 그 나한테 내비죠. 뒤는 그 동우이나 아직 총 아직 장 총와이스. 아 나의 발랑 때 척거리시스. 년실 얻은 뜨거 가라와이스. 낙찰 챔보진 땀 바를 수고는 괜지. 디고 고든 치들에 드나. 드네다 지 담치 그치르나 리티 땅 냠비치나 리가요고. 아 때치르나 와큰 드메레나 아니미나 잠수 타브즈 통거지기 때문에 다치르나 아마도 니에 바랑다. 오 니에 바르탄 우스 지에테스 아 지그말라 치르나 미 바르구누 그 아 지에테 다크브다 치고 그즈나다 아직 총 아직 정한 총아이 다 약까지 마카 총 남당 삼당은 다 치르즈나 아마 타르지 다 치르즈나 다 약까지 그 마카 총국스 아 야르지 마르총국스 야르지 마르총 제르송이 치르즈나 원체 선부고 법정 다세지리 미 체프르 라와라 선부고 법정나 치르나 미 체프르 라와라 미 체프르 라비스 아 야식 그 흥그 치르즈나 긍요니 아 그게 치르즈나 람다 승이 담치 치르즈나 그 라자요니 너무 그 치르즈나 선부기 종치를 랑간 버린데 다 치르즈나 다 그보다 니 카기다 치르즈나 그 얼성 챔부기 치르즈나 특기직 당하듯이 아 니에 그 치르즈나 특자하등 지위 치르즈나 아 갱그 치르즈나 아 강흑이 치르즈나 흥특기 치르즈나 특자 촘자 너무 망하기다 치르즈나 다 아이 버는 그 치르즈나 그 아 선부등 스무 담치다 치르즈나 얼성성 그 치르즈나 당하듯이 디 갑들아지 아 디 갑들아 치르즈나 선부가 법정과 숙탐제에 드세질 년실에서 군우 치르드나 니무르시에 봐라 니무르시에 비도 후스레드나 니마리 어 니마 어든 치르드나 잡치가 카르톤에 타네스 다 니마 찌기나 치르드나 뜨모게 차와오가 니마 어든 잡치가 카르톤 타서 차와 어든 지르게 야라지 제비주가 어 때누 정그 띠 다만 지그르시에 비스 니마 어든 치르드나 남카라 카르비스 느슬 쳔보진트 말스 아 디컵들한테 치르드나 와고 차동고 오능젠티기다 치르드나 다 늑슬 쳔보 아 그놈이 늑센다 치르드나 와고 아 그게 다 샤당즈 아 같이 서리 다도다 더 정마 같이 말도 다도다 치르드나 디고 얼자당 디고 치르드나 상자 아 디고 치르드나 메이크 그 치르드나 말다 근데 다음 주에 다 치르드나 다 오치 후가 잠지 히트가 어 다 니마 어떤 컬처 좀 치르드나 늑슬 쳔보 치르드나 아 니에 땅땅에 타는데 다 치르드나 담발고 그스 다 가지고 나다 치르드나 니에스티 노노노 이거 그래서 그노 나한테들이 데니 공화 동호이나 치르드나 샤와랑진 조이피젠지 아니와이나 치르드나 연대나는 조이피젠지 선바라 지와니가 치르드나 후이징에 나네 치르드나 치우히레 아 년실든 카라와이 늑세 쳔보진 든 바르시 그노게 데니 니와이나 미치 쳔보 공라 쳔피세라 뜨그지 루화 디모젠스 디 세촌 활망 원에 지나 측빈 직든 사브레스 좀 세고 놓게 이그너트야 장아 사브지 측 지고 이렇게 작가 사브지 측 말이 에 장아

0: 사브직 창 창인 직된 사브직 좀 주는 아 니가 어떤 체질에 되잖아 어 어떤 애 체질 나 뜨뜨뜨 아 츠츠 거라 아 느땅 아동위스 느땅 지위스 다 주화 챔피언십에 나와 거란데 거짐을 주화 끝을 주화 참마 챔피언 월마 챔피언을 치는 나 듣고 놓고 시무첸스 니라 니가 먹은 건 저리 뜨지 주화 시무첸스 다 뜨다등 지와 그 다 뜨다 뜨다 처음다 너무 마치 보는 것 아세모체 니트카거스 다 니르치트다 치르나 다크다 심부그 치르나랑 아 심부그 강아이발랑데 치르나와 그 랑가브리 법정 치르나 담제다 니타타 다 치르나 청인 직든 사르스톰시 다이라 얼궁아 남카브 소모 치르나 심치 자슴 그 치르나 니나요 아니 오노거스 아 타 타그 메포 청안디기다 치르나와 그 아 청아기 치르나 카메라 다 사이지 사이크 컴데 조라타 콘조와 그 시카당 든돌이 아 다와크 메스틴도와 걸궁아 첼리 되겐디고 그거는 나온던데 다 안드니 치레진나 뜨그지도 화 제모진 성인 지긋든나 사브르 좀 되고가 동호이나 연대나 안 줘 바리 아니와네 치든나 카빈 지비 연대나 자리 젠지 아 가서 고타와 비치든나 지비 연대나 자리 젠지 나 니스티 남카체 송와 그 길하이즈 사당 되 다테나 치든나 지긋든 토히 참리 치치르 게네 으쳔비고네 치든나 줘 바라 되는 정거다 네 가스코타와 타임스 진도 비현들라 저기 이제 쓰고든들이 뛰는 거 치르나 종호선 봐 아가이 벌은 치르나 미츠기 쳇단 봐라 내가 치지 요거드나 아가이 벌은 드스 메티스 뭐줄 멘탑 되나한테스 무슨 비 죽지 양형리 죽히위 이진스 씨스 그노케 개발들이 니는니 스청거 활만은 치르나 이그노로가 스무스 그노 바나로 우치오노 케 바나로 보그동거니 드부지 양치나 바나로 우치오가 개양치나 바나로 보랴 스미 츠치 양형리 드히 위 아젠스크시 되제군 티 고든 체드레 되즈나 아 나이벨랑네 트스미티 다크브다 체르즈나 원칠 나이브컬랑데 체르즈나 스무트 스무지리 체르즈나 네라 다크브 쳔무즈 그 체르즈나 녀 송즈 되즈나 나이브크 알랑테스 크르게 체르즈나 알랑진 트스미트 오까지 아 스르스미네 치나 트스미네 다오까지 다 홍콩 다베라 크르게 어디 안극 체르즈나 안극동 거리 타서 홍콩가 홍콩 때 체르나 트스미 바리 뜻아비 군에 치즈나 홍콩 조금 어 쯧치 치즈나 릴라시키 탑쯧스 바타베 아 그게 아이 치모즈레 치즈나 트스미트 치고 거 되지 뭐줄 메트 데나스 조금 어 쯧고 군에 치즈나 와그 아젠라 치즈나 다 안극 뜻동 군 거스 아 메트 트스미 바 디나나 되지 스미 츠치 양형레스 다 스미 부그 츠치 즈금 폰라 아 스무라 스무 탐지 그치나 그즈크 봉우 늦지 다브레즈나 양위 흥 다브레즈 양흥 뜨카그스지리 양흥 뜨끈그 양흥레즈나 스무그 속거 그즈그레 그 그즈긴 봉 뜨카그치르즈나 다체즈이 다즈그즈나 쪼히위 진스그시스고가 쪼히나 다칭그 냐레 다칭간식이라 다치네 간식 그 시치르즈나 지 믹슴젠다 지 믹슴젠나 한만타리 한만탄디그다치르나 다크다 다크스무 탐체치르즈나 크리치치나 리폰데다 메카게 치르드나 조금은 치고 멘탐 나 치르드나 지기 다진 쓰기고 그래서 그놈 난던데리 다 지하는 만타게 치르드나 지금 막 가게 선부기 니에다 치르드나 그지 정말 치르드나 지기 정기지고 그지 근데 오치 년이 가지시 동호이나 런진 줘 바리 아 런진 줘 비 년가는 거 연대 난 줘 바리 아니 와이나 치나 니피 후이를 선바 치르드나 마디비스 그젠다 Sembi cuci yam kang sekunder, sembi sembu ke cundir cerita yam kang kezik sekolah tangsi. Walau kita kira mati zat, na mati zik cincin jenjir. Jawab na cerita na jawab orang jenjir pijenjir. Tapi cuma jawab sih uci. Sembu na minjuk kerja jawab tu la. Angguk mana ringuk kentis. Kalau ucing kura jori jons. Jika nama la nama tengs. Sembi juga kami perasih sekunder kentir. Orang di nonton cerita, kuton cerita itu na. Angguk mana ringuk kentis. Angguk cie cerita na show mana jodoh. Ah.
1: 这个人看完全没上娘子的我讲这还能满他你的单位去哪里去啊你看的去哪里去啊你看的单位完全上满娘子的那我没去我去上满娘子去哪里去啊你看的是的那只还能满他的这还能满他的个是的啊都成苦了就是一种这个啊都跟的那都去的那什么的啊什么个去的那错的自己的 아, 미그 청쿨그 조라 쪽후 뜻다고 그거니 다 치르드나 살제 당스 좀지 아 살제 당스 단드니 아 선부그 속근에 치르드나 멍치 키치르드나 좀 다느리데 담데 지금이 치르드나 동근 대화라 그는 개화 본주가

0: 야,늑뻥도 빠뻥히라 쩍도 빠쩍히 톰바 종이 챙겨나 따리 종이 느간겨나 얼차 종이 느간겨나 야만이 옛나 정메고
1: 아대 친나 제라
0: 아대 친나 제라 야 저번 남바 디나 따르타 채찍 산신 농지만나는 찬지 공회 향친 용제 대신 제리 라신 랜드 시카브 거와 그 짠증 그 영이인 남바치 못 듣는 버가스시 슈닌 랜드라시 큰 데른 건 전시 응스트 제치바 솔론 랜크니 톰비 글로와 첸군 나자당 고룽 랜크니 톰비 글로마 노르바 초니가레 청메가스나

말린 하루에 러스가 고리 대친을 쫑알린 다디치 부고린 다그세 큰지 할라에 주실 고린 다그세 르그세 칼라이 고린 다그세 칠지 할랑아 퉁다니 고리 마치 끈니 시에 떠르 고리 세야 고 뚜그조

고 아로야 다고 유레로가 유다 루니 카다에고 유레레나 유다 이니나 아로니 카다에고 유레자르즈나 간드나가 카즈나고 유레장그즈크갈리나 알라타흐숭냔 오아고 잉레짱그즈카루 타가이르친 오아고 잉레르트그즈그즈르타나디네 아롱이칼라이에고 잉레레나즈라이 니칼라이에고

마 카츠가고 잉레 장그두루 발린 하루타 츠그냔 미고 잉레 냐트 무주 라린지

하루에 아르고통 치고리 송라뇨근 요타키만나그고리 탐바타르지르 하루에 키콩그고리 탑칸르지르 예신카르메르고리 카르구슈

하루가 불어나고 예 차져

Haro ye ro ste ge go ri

0: 찬드긴 하루다지라무고리 응그영드긴 다리모드무고리 요난다무인 하루에 주합증고리 바라싱증찬다 마츠그고리 성코질라나만 하루에 능나자고리 망이르나만다 칼라이고리 랑이찬드긴 하루에 사디친고리 동그영드긴 다리모드무고리 요난다무인
1: 할라르글라 고양아야라고 하루야다고양아라고양로아도리 땅아르고양아라차영세누리 하루땅아마고

0: 우리 스마샬라나고 알라에 응삼트나고 우리 디니드숑아에 떠르고 우리 세야고 뚜구조
1: 알라르글라 아로예야다고
0: 하나로 하루야 달라고 우리 가루로 로고 아르끈 두고 우리 세간 담이고 하루에 당장고 우리 마충사인고에 지야야르끈고 우리 메라미종고

리고 아루치샤 마르타 아고 용레 용제주미 니고 나르타 카리 아고 용레 디르 두브질레 티고 알라탕 도카 아고 용레 윤부둥고 고타르무 카루고 용레 무두짱고고 알라탕이 마치라고 용레 팔라두 추르트르고 치라르진트고 용레 르진디즈브드 키리 Ala tarngu karu go yung rera mudu sari go ngartaka khari go yung rera kutsi dhubtani go Ala tarngu karu go yung rera mudu tgari go chirug marta go yung rera yung jadu meni go

0: 자시 메토고자 비와는 것게 틀
1: 아림든 슈그메타 체르비 예심치 포냐
0: 와는 챙게 포냐
2: 디초는 녀흐 등 가르마 섬진니 디초는 녀르직 등 가르마 섬지버 톱지 인겨크 렌츠나 갸르톰샤제인 디초는 녀르직 등 가르마 섬진니 디초는 녀르니 등 가르마 섬지버 헬커 메롱 렌츠나 톤제인
3: 톰친더라 랑흑 단숨지 톰친더라
4: 톰친더라 Jirngu shasim je chomchin dara.
3: Chomchin dara.
2: Dicula nyerni deng karma simchin ni, dicula nyersim war, saringir nyamju gu chashtung shajayin.
5: Sornin washkil gulungchin.
6: Tsomun woshkil longchin.
5: Sarangir nyamdu.
2: Dicula nyersim ni, dicula nyersim deng karma ngarni war. Dichin zeri lenchin shtongjiyin. Nyamkunamba, tsormun jangzhu nyanchin keng woshkil longchin ki, nyan shiwi lenchin huanda deng charsun, kilchi nyambar gwa zhenqi.
6: 나는 베이징지 디스도 얻는
7: 인 나모게 튠지 회계기 람네 년준슈 간들힌제니 센신바니 중야미마 군협 룽티 레군기 회계 진람기

0: 中央民望关切隆清联控仪，中央民望关切隆清联控仪，他的你三九零两家列阵数据推测仪。
1: 생글린 여공 감사. 샴라 선교를 냠자리 전시고이. 텐디 선교를 기능 된소니.
2: 삼루 살비에 갸람 사바 니치치 지블리. 미시 용키 링네 살도 서준키 순수 꾸롱치네. 지소 정로키 링네 탈게 컴퓨터와 시바 수교고타.
1: 시진핑키 링네 세와 시바 소기. 무슨 벌시 로스로 된고 소베고로.
2: 왕후님키 유럽타 에지 럽저 소비 급구비 렌진비 렌초키 초츠 컴퓨터 중문 나오고로.
1: 이랭기 하르모츠 소가니 샤주 가주 리슈 고무시와타 어리 링컨 딱첸기 목초 아마 모티티 이랭라 각동 지배 자주 낭쇼 교시 지주배 고르소이
2: 샴팅디 선조르키 낭주 십주 남세로나
1: 디글레군이 베베니스 링네니 계급기 시자타 계급기 터규타 제와 탐섭이 계급 조직 시진핑기 링네기 로봇 덴도 동화타 겐지 차도 고르와 닝도 체르키기

0: Tabri dang zhenzi.
1: Biri tang miamle.
2: Xidi tang kongpi.
3: Zemling ki tirin kasan.
4: Zemling ki tirin kasan.
5: Sengligye gongkamsa, xiamle zemling ki tirin kasan xibili zhen shuyin. Teng di le zhengi nang tun zhou ni.
6: 계급기조시쉬바한정키바즈르키친지부잔탄젠좀나외고르타
5: 중국다 근이 니기 냠례를 티웨 양신 갸치웨 파르동 되유비 고르소인
6: 샴러 팅디리 생기낭 튼십트남신쇼
5: 계급 기주시 신바 한정기 니차라 비진투 바즈르기 친지부자 웨라탄 제제나 유바타 한정기 주시 시진핑 다 중동 루라이 탑주 니치호 중국다 바즈르기 레완지 뒤 소빈 조용을 균등아 군디 댐부티비 중국촌의 토도파르숨토 탑주기 토제탄 포기 다저토니 중국타 바즈르 긴제와라 따단 진부타 피게 동거휴 바즈르 초단 냠토 기급니 비접다기 튜무문진 케친 튜규 야부치토 주제토의 탑주 냠릴 군디다니

0: kong kage moam, leri che kuala shibu nguan tuan chomji nebom denbi kelen jinjung le kwa yin. Mingar, jarmin gi kuala shibu chomji nichi kelen ngapki zamgi che, gyaji guju zamli gewa cama, zhungu tan nyamle gi jawa yubashi. Jarmin gi kelen jinjung gi, zhungu siju tan chomji kuryu le shedo che yu le shungnu gyachi. Dolin gi, jarmin kelen nichi ne zhungu le gyudi, zhungu tan jarmin gi nguan me ang tangbu lingdi le shu yubashi. Talo dawa nga bara, jarmin gi kelen jinjung gi nguan me ang tangbu lopcho gi. Bijin tu gup sumbi zhungu tan jarmin gi nguan me ang tangbu lingdi na shubata, dolin lar yang zhungu le gyu yubashi. Dolin ki, zhungu benjor buze topyo gu ne pege chibata, zhungu kelen ne, zhungu tan jarmin gi nguan me ang tangbu lingdi na hurda shubata. Jarmin gi nguan me ang tangbu kelen so, kelen jinjung le togur cheze, chezir song yu ji sumbashi. Talu lingdi gi si yun tiwe chiwa ta, tiye na shubi kele gi changbor tiwe mangwe. Jarmin ta zhungu cho nipu nyamle gi ju si tiwe yang pyusum cho da sin yun. Donlin ki, le di ti jarmin ta zhungu bianjur cong tuyo nyamle le gundi tongwe dopshu kejin si du gyurwe. Zhungyur nyamle gi mingun bi dopshu hachan chenpo din yu ji songtu. Niu lu xie xin, zhungu ro nyamle gi kukup cewa ri yung gen, jarmin gi ngwe me ang tangbu kele chema du cho sin yun. Jarmin gi kele jinjung gi ngwe me ang tangbu lopcho gi gundi wo. Nyung tar yang, jarmin gi kele nga yi, Jiangsu Yangzhou ru mengwe da ne so zhizu yu ba xin. Talu ni, zhungu lo nga zhen jiang ban guo cu bi lo xin. Do lin gi, lo nga zhen jiang bi char gui zan ni gi, jarmin tan zhungu tan, Europe tan zhungu nyamle la, kukup tiwe ma wa kodun che yun bi ngun zi na wa tan. Kong gi, nga ra ting tangbo ro zhungu ro cam zhi ri yung gab ni, jilu xitong gup ji gup ju kho zhu lo di, lo sum zhu yi kong la xin. Taji zhungu ro nam zi lawa dun yuwa debu yun do chung ni, guo yi tan sar dun nu ba tiwe yang qiru qin yu. Lakbar tu niwe lu xie xin, zhungu ro bian jiru pi ye tan, cian zi sar dun te chum zhe ngue se tu bu to ba tan. Chi jo le guo mun ji bi chu zi nir xin tor qin ni. Changbo ro ma wa tan, xi yun qi wei jar min gi ki le gi ma jo yin wan gu yu. Jarmin ta zhungu kile war pinzu zinjiu ta, pinzu tongqin qi bi, pinzu yi qi gin zhe wa gyun qi mi bar sab qin ba ta. Nipin nyamli, nirishin ding sab qin yu qi songtu. Do lin gi, talu dao nipara, jarmin gi zongli mo ci, zhungu ro, nguan zu camzi na wara, chum zhe yur du sa wa to ba ti, jarmin ta yurab ta, zhungu jie gi ngun e ju na, tu ni kye jin din bi ngun zin qi yun. Gigab nipu nyamle yichi mangboro mingda guibie, jarmin gi kele liri ne zhungu ta nyamle chibi yichi ngarwe pi yu. Mingar jarmin ta zhungu ta, Europe ta zhungu wargi zhawa ta nyamle le, shungnu ngale laba geyu ni kenka xindu ne chenpo xixi. Dolin gi, jarung gigab nipu mitab rinu ta, menze zi yuru sole so kyabgungi nyamle gyashir tongu guba ta. Liri tida la mingunbi dopshu chenpo dinxin, keji rengxin, nirxin nguanse tuyodong zhoxin yu ji songdu. Do lingi, zheyu gi xie zuyu ni kongme damche kone yinbi, mi su xi gi yang, zemni to xi jun qe xin likzhub chungwe bianzhuro nguanse ni penzun ka che du njuktab che wotan. Sebab gi chepsi yu gui che wui gomdira, jarmin gi bianzhuro liri ni zhungur tiwe tona ta, zhungu ta nyamle qi xiu qe ru dong gui xi songdu.
1: 이집기 초강콩매 치드 온윤랑칸키 주시 카말리 니세콩키조로 중국 서구베 치튼제지 탄린치급 이집탄 중국와 친지존의 로든주코르와티네 초니비주와피게기람체 도진케친시 김바만세 기급니비주웨 띵서비 낭튼타 균싱기 수슈 칸링원 유제 주브시 카말리 이집탄 중군이 시베 타르웨 나위기 급지 임바티 기급니비 균퉁아 비제탄 kecha shuri che gyur mungsi tenpo tingyu. E zhong zhwa lu gyu yu rin tenpo ti, tu mung ki kibien ta, se kui tan ti xin ge zi le tuen le ngun zin ting sep to bata. Tu mung to, pi ge tan ten ling ki puk tun tu nyer si bi mungsi to zu yu ji ju yu bishi. Kamai li, zhong yin ni, cho yung ki tab ju zhou de yin bata, cho ni bu, ni wei lu xie rin so le jin tam mungsi ti gu zu zhun, ma jo so kip kong ki nyam li gyun che mi ba ting sep to dan yu. 一种起西的坦电力面呢批给用特别为全你比拉丹这内给前天了跟车起给几只往松动坦你给你批用够了学内怎么了体位自动电力中够端端预备文字你且不是 Kamali, Egypt ki tonda par sumtu, Zhongguo ji ki zatun, lo den gyurme nga laglin darwa tante. Ti Egypt ki qingzhe sizhu ki mangdu kexin xikdu zige yu. Arab, Egypt ji tiong ki kebgi. Zhongguo ji le me ba ke langba ma se, ti tan qingzhe ki zhawa gyungkyung qie yu. Kuan ki, Egypt ki Zhongguo ji ki zatun ti, zikui tan zimlin ki denlin zungkyung qie gyung wun nian ju na, ke gan xindu qi wa xikin bi wun zin qige yu. 中国籍起在团团给别起别乔瓦坑中西起一些团团呢怎么领了省心所四一级决度昆起威夏尔起推波国领格中国威夏尔斯奎起西的电领团初中从团上面接了采推通勤起不团切不起边角内团切不时间图给了我国几个月中国所的二十团依然起着完拉苏切的 中国呢，为啥社会去锻炼了规定单位都不需要开钱许多教育局办、文件签约？看卖力，我听个中国的村支听嘛，用用语。中国的也给钱不穷哇，错给多。也给提大起，中国弥漫了低级准信用。眼前中国的村支起人，眼中国存在公园的偏见起不谈，一点从开始做准确，给看不安全保通穷了。中国透露了特别重点，我先推不安通穷是绝不谈。 看卖力，中国快乐时报老早已给科比批改了采取通勤车班开连抗力车班通知。一种去，各级个栏级去中心和编为重点点被编做严厉了采取定做车班时，看卖力，中国第二一级给批改他，马脚，现在新高速铁过忙不严厉着的开勤许多考虑。一种严厉那么长呢，门西只归他。 苏准理事，老师所参与，俺们来提大给一级密码了，偏不托把马赛，给克们一笔指望，俺为三点谈，舍不得签约解决不谈。况且，快乐时报老早给克他，拉巴尔托一级谈中国玩，团结谈俺们来了，兄弟解决呢，开干新都计划实施。铁苦肉松江谈，根据皮格所开矿给出国团去了，推蒙托工地东角的偏多一百马赛。
0: 老当今年，全马人路团推蒙集中局了，推蒙偏改建门西设备，怎领去东北三百西对国西，南线那瓦西。蒙镇尼格瑞制作抗议车辆宣布团，中国人自团别为操纵的组长诺克维奇，不久的七位集结内部车蒙镇尼格路团，中国瓦的金扎尼米片团，打的江浙一绕的这瓦尼。 给这支栏目体外长下陆团的桥是培养着我的工地单位，给咱这边都不需要开心牺牲。明儿了，咱们来了普及了什么穷单穷心与不谈，参加培养的牛车牛送着我谈，日卡给国内圈的口碑，人龙拿错样人被团的，每日跟中国的团职位继续开心些，给这支做了车型员。 中国老九站看线呢，俺做阶级知识抗战新组织不谈，咱们领地你卡点谈，卡这个刚安内是红军南边呢，接着学的谈，俺们来去的，推磨偏见的为啥的东丁跟对南们确实有南些呢？推了么的，金军话，每日给两万集团草本组兵都写了，阶级基础呢，你的新开连谈，也不叫阶级区分。 铁托呢？快乐时不间段，有了为铁人的了，咱们领他开车话谈，特别人送，人送俺偏见东头边几个抗议面部热最穷游击松不行。诺克维奇，望着那个如车做给车兵宣布谈，中国人自团别为操纵给建国路新兵问呢。俺俩呢，每日给两万集团草本组兵都写贴，望着那个如制作偏见给狼人谈，还将参不有兵问进去个月。
2: 望着那个如阶级给三级铁三给钱不买干，有人偏见钱比老林来过于短看他，咱娘们啊，开始学习，我准伢们来接七八年，阶级七年当偏见土匪，作为特朗普一把热追穷人。凭最近就谈，那边伢们来电话人准备偏见跟着咱们军穷七八年，望着那个如阶级点点谈，满足他的个用为，梦是点不是硬些送不谈。 光给蒙着那个肉团，中国娃儿跟着我偏见动画呢，是原民主为阶级让随偏见给黑白来转呢。你偏你个用为别村孙娘们跳不起身。你当初老了，蒙着那个肉肉让咱托起中国呢，蒙着那个肉当晚内部开领跟阶级卡谈不拆起身。听你阶级你不切不切的偏村一起谈，随军杂种点别村村孙娘们跳不起身。 抗体，瞧你比退了三百，亲戚娘们来了，梦是点不点呢？咱着娘们来个六三江是队员。 기급 리뷰 규남 지역의 권의 직내 비리 타 치중 로마 동지 톤업기 직중 냠대 속의 최고 비리 초 리뷰 망초 와라 평균 30 타 저튼 무튜 댐부 용화 체유라 개이단 중국 직내의 심주 타 롭중 치기 먼저 네게 주신 망부 텐바 티다 기급 리뷰 미만기 최균 자조 균진 타 초 리뷰 와라 비리 섭도 동비 제다 케진시도 교류 유지송도 Mingi Giji Tubab Nyokzin Tan Gyundu Chena Yan, Shiditan PK Ni Ngarishin Turab Gi Joji Zoho Shishi. Sogu Gi Dongdu Tan Nyamni Natsu Yanyang Tunba Ti, Shidi Nyunjun Rengxin Tan Zaji Rengxin Kangling Ngun Yubi, Giji Jiso Ni Giji Shuri Tan Chunmun Chiba Tan, Giji Nyamli Sobdu Tungwa Ti Ngarigi Tugab Kangshili Gyan Gyunkyun Chegubi Shidu Kyurhyu. Shidi Yungwara Gigab Kaani Rengu Nga Samshi Chisabda Dungwa Ta Hibala Dungki Chidi Chokagi Lugtun Kibinla Dato Chibi Takju Chushi Tsuishib Chikwe Nogu Weichi Monji Nigirula Giji Jirimgi Wangja Songkyung Ta Giji Jiglam Dinli Songkyung Chibi Te Nyamnyung Samu Dinyu Monji Nigirui Chongma Rinlugi Dushi Gyunkyung Ta Nibi Nyamli Ta Gigabgi Dangwan Janyamgi Chinti Zadun Gyunkyung Chigi Yubi 天尼 熊昌 陆团기 계지 직람 주바라 규군에게 冷不시 인비 이치 땜不起기 유지 송도
1: 기내야기 컴니 에프리케노 규도 내신 중국 사부탄 친지주비 사하라치탄 후규기 에프리케기 컵탕부티시 친지주춘 기컴니비 통도파송토 편춘 진조탄 장염기 따단진교 타경체네 군도 친부주신 편춘 따경치바탄 피게기 람부토 라단티네 냠토 교신 유비시 기니아자 대 중국의 중첩치모와 순용키 추슈로 칸츠네 김찬 체도 망불로 당원네 디즈 서비치디 튜레신 볼러 잠디 집에 파타 자글람탄 추거 주네 피게기 줄람 샤르돈 집네 맹칸탄 롭저 주네 망츠디자 편다베 파 니편냠레기 남차 망부 기니아르 튠토도 큐네 게컴니부르 편벗 누인디엔도 바타 미말라 디즈준디 중국타 에프제켈 학삼 수미기 자조타 튠팅냠레기 수냠 되베 순수식도 교류지 송유버시 콘키 탈로니 중국타 에프제켈와 치지존네 롱어 튠주 코르웨 러시시 네웨 러시시 중기 게컴니부 조다키 탑주 체드윈워 중국탄 기니예 초용기 탑주 냠레조데조와 균투습도 치바타 수균자조 유진댄토치니 니편 냠레기 총재 유르토사와토뷰 탈루이진다 니바 주시시진핑키 FGK 난지 우초 급숨주 쏠고바 댐제 록첸동급 중국초이키 니동야미 니슈저조류 다왕아베 최진인의 손 FGK 친지조비 계급 납중어 숨러 고체 자차기 체덥 초용내 랑린더기 인시 캡자나유 제답 개친 딜리 중국 계급 친부 견적 코스입니다. 중국타 FGK 자초 서모 수년 퇴배 중국 유치 로교기 고조 서사바 중국타 FGK 니편 냠레 서도 좋아타 퇴몽 피게 용와 군디 눈딘 팁교 시일라 중국타 기니예 자초 냠레 서도 좋아 티웨 양신 갸치웨 뚜름 수교 시에지 손유부시 손용키 수균 자초 서도 좋아타 편춘 갭교 시바니 중국탄 기니예 저와 댄트 강교 용비 멍시 댄부 식시 투윤 신부나 기니예 미만키 랑위기 개법탄 툰비 피게기 조람 댄바 톤더 파숨토 중국초기 갑교 치바타 기니야 초기 중국지기 자퇴는 로댄 그루밍 안 지송 슈디 중국초기 띠웨 기변탄 도구 치비 내툰 개친탄 지웨티 톤더 파숨토 갑교 댄부 치그유 중국탄 기니야 초니뷰 모투 핀춘 다경치네 계지레 튠추 지도 튠조 치슈 철동아타 폐계 조심비 계급기 키벤타 계지 장샤 장딘 튜몬토 송디 계지 지름 티웨 장샤 록튠기 초스 폐계 조와 군디 동구지 송유부시 니웨 로시진 중국탄 기니예 총튠 동보 신두 사바 양양 되버타 니동야미 니슈 쨍을로 아고르 통추르 갸드 계줄 항삼 신규 过程密度为其他团队都缺乏提今年也肯定团队体位地浪啊中国创始人数年从团体满内女人啊马主单地中国创始人起名起步年终特别是比赛头为举起蓝镜年终期特具切过这推他改革了我给个女部电力他行列蒙西之贵讲到团队成尊编角色开空开启年来了创始人体位马瓦托米一把他 기내에 레슈탄 튜레신 볼러 나르웨 잠디체디 개급니뷰 팅럽진 키피림러 군뉴서바 군체미 받는 교시 수용키 미정외콩 예 기내에 종리 우리탄 냠토 지사 투칭기 땜지 치고슈네 중국타 FJK 지초기 진내 능추난 초 비리르 기내에 류종부 초휴 개급니뷰 지소기 진내 능추난 초 비리타 냠레르 나르웨 꾸마도아타 슈노탄 지부카 키미나 종원 습도단네 중국탄 기내에 자조 티웨 시림토 시초바타 미심르 띵습수바 체디 초니뷰지웨피게르군체미비지초기진내능추난초기도슈능교인시송유브시콘키중국탄기니안니펜춘다군키분더야부시인라피게타르게기람조티웨강시중교르양더치급중국초르게급니뷰조와군투피게조와타니펜냠레군체미바르섭도조와이치기킹규 中国滩今年也摩托崩崩严实给短途给把它拉当今年停入今期恰下了滚地动画给克尼布尼亚姆勒给留萨巴托蒙托做把解决的明日给两万集团错误走板滚地动期都不受体位起哇来给别个严实送于不是
2: 今天我们在今年中国FGG亲自组比几个不合众的什么了国家杂家给切到超用的拉得的切余情陆局人心给切到的了蓝色多人给团体开心的一部是密码查为二十一个本世纪开心的中国业绩那段新旧法法意萨伊二十一年里FGG与中国娘们来绕的开心时 年底呢，切到铁，阿吉利亚坦中国人职位体位阳性加气温对南部来规模贴补引拔地，超尼比从端云波的给补在托了他，马焦西云军队啊切入这个团，铁不公开给尼姆军中体位十多左右，我这边呢体位定十多左右，几个尼比，尼个尼边给南部军队啊偏见电波用啊借钱就是这几松不是。 牛肉先生，阿吉利亚坦中国边角的从端娘们，亚洲给把他的偏见青年，中国第二，阿吉利亚从端他马脚给绕的开七十个车子口的月。天天，几个女兵巧用给特区绕点着我军队啊对比当面跟这部先生，巧女兵娘们来接工地，随军给从端中西来给呢，接工体外嘛话的加急东西又不行，年前了，阿吉利亚家对中国胸罩起码话东关利益。 FGG马脚他从端领地各种疫病过足在国头，年度2000个路，几个疫病从端给东部路阿国通局路加的阿部就来给我他，明年怕了中国阿吉利亚的马脚七彩，人民之前呢阿国通局路定居新月，铁托呢几个疫病变种人职位定色在抗力村不谈，阿吉利亚第二中国FGG娘们来绕的开心疫病内部体外检测有些松动。 几个女兵娘们来替从端困难明白了，蒙西智贵团女友苏军烈日、金珠、陈东，对个男们站起这一所，各自一开工忙不的开不一般。中国起来呢，女主熊男们团出个，即便智贵所男们站组军去，首先给女兵准备签约。法医三爷，明儿的二级职业，变作了给出不及励志的学生一般，随军给女友的点赞用的动画团，其中马上了官的动画。 三年底给团队批阶动画，变作了给蒙西智贵连锁动画界七星月。今年天我二级职业，中国的六月七号被绕到了今年。中国六级的娘娘团蒙语给解决了六级新旧的解扩团前提，几个地批阶切些了让地七不同之，变作了培育了官的同居日我七个月级松不行。二级职业呢，还是这个团二级给创办的具备，我们开心些些。 而且这些三个月上级七星，社会家族团FGG与这一部团，FGG一个忙不谈三三五职员了，都农民团人均虽然说，配送草被人均团工团提醒，你的心忙都住院再去创不了养育不行。咸阳而且这些七不是一个典礼人心团，社会给修建铁皮来，中国落地啊，有的农民站边呢，社会提变久了，特区给这边电动动特区送不行。 法医三姨，中国FGG的国债杂交动物切到级别，而中年龄了，可可吃不准就是。几个女兵，三个七不是谈，点在开不公的年龄的兄弟结局嘛是，变就是谈浪子，没少听过三十八岁开不公忙不了，全用的开不下就是。 Jungyurlo Xena, Arjiriye, Nushu Yugu, Sole Kuyu Sab Sarbi Chibata, Tsongyirgi Kuryu Gyuntunga Leksudongwa, Chijio Mengun Gi Gomun Jishu Chirudongwa Chie Chibata Dune, Arjiriye, Jungyu Majo Shiyun, Yongyur Piewe Namba Tuanri Yubashi.
1: Yire Nyanjo Likunki Nichia Nizu Binne, Yenji Chumun Sobotan Jawa Tumsub Yubi Nizu Shinki Mina Shiki, Yisreki Libunun Ta Gasha Ru Mangtun Chaju Guntungan Biwe Wanki, Yirenki Yenji Chumun Sobwe Perdum Chiki Mina Guti, Arichuo Tan Geja Shuri Ta Yikcha Jibu Gyakba Nikab Tsamcho Chikumansi, Gomutsu Tsuku Bedi Gakdum Chiki Chashi Yuji Shi Yubashi, 而日总统提伦普及年前仍然呢以色列谈利布伦结棍党缺抗所属谈制度切不谈以色列去利布伦去解释比鲁提尔崩地阿东强民事不谈兰巴尔图约别崩地七落切行写写约而日家对利布伦雄策抗起塞扎边呢利布伦是凶了利布伦结棍党起而日顿别直做提谈以色列牌片最忙参照别出去了美团切把电器为年初角儿冲 据悉，提示呢，以色列去利布伦去解释比鲁提鲁德索卡多接管煤气补贴，接管团去以色列来接管前参照给他，接力拆局拆建图拆局不是，忙参照被接管提，来前利布伦去阿空杀起用了，开不起个十几些局不是，新格林格，空三里村严重受限，密码加做了谈着玩意，里村艰苦难看，顶不起的拉线。
3: 下面要听见的模特，俺最吃那么多苦的区别，李晨先打那么先叫难说。
4: 地摊呢，去让去睡觉的月。巴西刚给这你安大的视频呢，就是吞月摊，西皮给车站三不通突变，落地不能瞧。
5: 前母对咱爸，擦糖啊，去农场捐币呢，地摊里也偏到月水。
6: 地摊呢，去让去西部的月。
7: 谢了，这边这里啊，恐怕加百倍呢，最近落地用途不是。
6: 来个都对咱爸干活的兄弟呢，吕军因为嘛菜，很多呀，啷个人家被你这来约都不得。
1: 地摊呢，去让去吃南药。
8: 去年一万钱呢，通过人家的偏学东土。
1: 结果姐姐弄出样子钱呢，地摊呢偏多钱不要些。
6: 地摊呢，对摊南不管都拖南钱贵别，千万小心。
1: 吕军给讲了，我将给军心给，地沟给苦了，俺来一夜都住着。地摊去中国，俺做草莓，俺们都送用去。

0: 다는 베이징지 디스로 제례했네.
1: 포르는 워클 알론팅게 수비 산저.
2: 냠크남바 체남바 데모이나 데릉네 제르시케다 저비 치업젯당 제르시케다 저비 치처그 워시케다 저비 치처그인라 자퍼버젠 슈니 탕비 쇼비 산저라 잠버 갑세시 산이케 디츠르 다저비 치치니는 중국 중앙 정정 년층의 제초 대공지에 저거 주르시비 시진핑가 르니 지심당 네틀라 제치 바르제 르흥 초체 공바 사르바치 중기 니시 동년 크슴 로보예 야크 년층 대공소 로보 예스조진의 년주르다스던 고르참 로보 멍멍 사르지 땅 중앙의 제초 수치 야크주 주시 통론치 히튼 그르니 레츤 당버 템제시 통론치 히튼 당던은 시진핑가 르니 제심소 니시 동년낭 중국 찬이라르 비로딘 디올라 제초수제 시진핑기 아르그니 혈르적 송초라 찬티 통체는 와당 게슬라 종리 초티아 즈그징 아랑샹 아공바 사모당 아제치 아랑리제 제심 사모당 콩가 종회 로고 아스톤가 디나랑비 화윤나 로르지 탈제 가신 참을지 총이효 딤송스 니시 로년리 종회 화윤디 만남제 사와당 갈히임 빙이니 종기 머그 자들기 알랍친 핀드는 원지르 용버 근데 통진 요바디잉 총요비 데 로보이 환주르 제조 폐지 당비 딘총스 랑니께 탐몽 마인비 머리가르니 송초 당 다르페 동아당 로보이 제조 랑비께 레두는 즉튼 다르근데 동위 탈지 실제 하정 이거보실실 다루네 중국 당 로보 버른 제와 즉니 루아랭아 커비 루연라 중국 당 로보 당니 당 야크니 쟁고치 비 냠다 베비 종로 연 잡치 도양 현 다저비 천이 년은 중국 중앙 정중 년층의 제초 대공 당 로보 멍멍 사르지 땅 중앙 저쪽 보이 로보의 완성된 레츠는 동구 상빈자 고디 시진핑가 르니 제심당 네틀라 예치 바르제 알럭범 초치 공바 사르바치 니시아 동니는 크슴 로보 자크 년층 리콘당 로보 자크 천송캉 로보 자크 정주 리콘 완성 년층 캉소 조진의 현주치 지기